6월 14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천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 Walkers to Heaven 앨범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찬양, 또 삶의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새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찬송가로 함께하고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도브워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새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6월 14일 주일 아침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가는 길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하시는 길에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으나 방송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리스트 홍승아님의 연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임재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법.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걸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무려 4만 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지구를 한 바퀴 걸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3시간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4만 킬로미터 이상을 걷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지구를 걷는 것과 매일 3시간씩 걷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은 꾸준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던 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루 3시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은 거리를 걷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응답, 매일 실천하는 말씀 묵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믿음의 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10명을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일, 한 달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전도와 비전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합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또 날 대속하신 주님께 바리톤 송현상님, 또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일 오전 아침 9시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아침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충만히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소프라노 서성영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굳게 닫힌 북녘 땅에도 국경을 넘어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통로인 복음의 전파인데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온 세계로 끊임없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극동방송이 온전히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숨은 영웅들, 바로 전파 선교사의 가슴 벅찬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송군도 없던 시절 북한과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매달 100원, 500원씩 정성을 모아 복음의 물길을 터주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값진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선교, 특별히 공산권 국가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졌습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콘텐츠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나 방송 운영에 관한 부분은 늘 운영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극동방송은 개국된 이후 절대적으로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팀 선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와 개인의 후원이 있었으나 미미한 상태였고 팀 선교회 의존도를 줄이고 좀 더 국내 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기적인 헌금을 통한 참여의 문을 열기 위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후원 명칭이 정착됐지만 이에 대한 효시는 1966년경에 시작된 복음의 소리 찬조 회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은 복음의 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1966년 5월 창간된 사보를 복음의 소리라고 정했는데 자연스럽게 후원회원제도 이름도 뒤에 찬조회원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당시의 복음의 소리 찬조회원제도를 보면 회원은 일금 500원 이상을 일시 또는 수시로 헌금하는 특별회원과 일정한 금액을 매달 헌금하는 정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회원들에게 매달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우송하고 수양회에 특별 초청하는 특전을 줬습니다. 이어 등장한 것은 1971년 5월부터 시작된 선교회원제도였습니다. 한 달에 100원씩 1년 6개월 동안 헌금할 수 있는 회원 만 명을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100원씩 1년 6개월 불입한 1,800원을 신탁은행에 5년간 예치하면 7,000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뒤인 1976년이 되면 선교사나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로나 CMS, 자동이체 같은 온라인 입금 시스템이 없던 때였기에 한국신탁은행을 통한 적금 신탁의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적금 종류는 앞서 7,000원이 기본이지만 이 당시 만들어 배포한 가입 안내 책자를 보면 140만 원까지 모두 14단계를 적어놓았고 매월 불입하는 금액도 1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으로 정해 형편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정회원 이외에 1년 동안 1,000원 이상의 헌금을 해주면 특별회원이라고 호칭했는데 1971년 그해 9월에 정회원은 390명, 특별회원은 28명이었으며 총 입금액은 547,865원이었습니다.

또 1972년 2월 말에는 700여 명으로 늘었고 기탁금은 12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9월 4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선교사들과 극동방송국 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여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뒤에서 숨은 공헌을 하는 극동방송국의 여러 활동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극동방송국을 좀 더 이해하고 대공방송을 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0만 원을 후원해줬습니다. 당시로는 특별선교회원이 된 것입니다. 아세아 방송도 역시 1975년부터 방송선교회원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선교회원은 특별히 작정한 헌금을 헌금하는 특별회원, 매월 작정한 헌금을 보내는 고정회원, 그리고 우표를 보내주는 우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선교회원을 모집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76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1977년 3월에는 회원이 2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송선교회원이라는 말은 1984년 10월부터 임경섭 당시 부사장의 아이디어로 전파선교사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전파선교사란 전파를 국내와 북방지역에 보내는 선교사라는 뜻인데 당시 1분 방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0원 정도로 계산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달에 10,000원 헌금하는 회원을 1분 전파선교사로 부르게 됐습니다. 1988년 말에는 전파선교사가 단체 2,000팀, 개인 7,5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방송사에서는 1988년 11월 26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회 전파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13개 지사에서 매년 한 번씩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실시하고 각 교회 홍보 집회나 방송사 행사 등에서 전파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파선교사들의 삶의 간증을 담은 생생한 스폿을 제작해 전파선교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나 자녀 그리고 친지 및 친구들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신청했는데 그들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들이 많아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파선교사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이요 북한을 비롯한 북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수많은 전파 행전의 역사가 전파 선교사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온라인 뱅킹도 자동이체도 없던 그 시절에 오직 북녘당과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달 100원씩, 500원씩 정성을 모아 은행의 문을 두드렸던 전파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흘려보낸 복음의 전파야말로 영적인 갈증으로 메말라가던 북녘 동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 신선한 냉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1분의 전파가 살아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이 위대한 행전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북녘의 밤하늘을 밝히는 이 거룩한 여정에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화, 아버지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에 또한 한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삶 매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삶에서 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되 특별히 성화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이 성화의 세 가지 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두 번 지나가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는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품의 변화. 둘째,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 셋째, 포괄적인

선교적 삶.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성화의 한 핵심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절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모든 우주를 천지, 그러니까 천지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가 이미 일부러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한 핵심적인 일을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성화의 한 핵심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에는 이 세대의 풍조, 사조, 가치관 다 포함되죠. 행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하트라는 단어도 있고 마인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하트는 이 심장도 하트라서 마음, 가슴, 중심, 하트고요. 마인드는 사고를 말합니다. 생각, 두뇌 활동, 사고. 근데 여기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이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 삶을

살려면, 이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화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포괄적인 선교적 삶. 성화의 세 번째 요소는 포괄적인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속에는 아버지이 내일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당연한 한 부분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되 아버지이 내일된 자세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되 그 자세가 없으면 항상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도 자기 의제가, 자기 원하는 바가, 자기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목적과 자기 목적, 하나님의 의제와 자기 의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아까 그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제는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 의제만 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동행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이 내일된 삶, 그 의미는 살펴봤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같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그 포괄적인 선교적 삶이 성화의 한 요소라는 것을 꼭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살펴본 이 부분이. 그래서 성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데로운 밀러도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아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회적 책임과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는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괄적인 선교적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인간의 모든 부차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다. 믿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황량한 곳에 아름다움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자연학과 가뭄, 홍수, 지진, 기근, 질병에 맞서고 낭비와 과소비를 통한 인간의 피조물 파괴와 자연환경 유린을 막아야 한다. 성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저는 이것을 포괄적 선교적 삶이라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성화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10절이 왜 성화와 관련된 구절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우선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에베소 2장 5절 8절.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현재형으로. 고린도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또한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시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김세윤 박사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럼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칭의의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 과정을. 그러면 아까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에베소 2장 특별히 그 윗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8절과 9절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흔히 전통적 용어로 말하는 칭의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받았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 10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10절이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칭의, 영화,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성화로 본다면 정확하게 성화와 관련된 구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우리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목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단어가 영어로 워크맨십인데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그 영어 시 포음이라고 그러나요?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그래서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그래서 그 속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세계가. 그러니까 이건 범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이 만물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이게 범신론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세계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전혀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셔서 그것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시와 같은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창조세계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든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란 말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아까도 천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대로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든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죠. 작은 두 번째. 그럼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만 하더라도 명확합니다. 모든 성도는. 왜? 우리는 여기 우리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거든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선한 일을 단순히 영적인 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매우 팽배한 성속의 분리 이분법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선한 일은 포괄적인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괄적 소명을 말합니다. 우선 일이란 단어를 보아도 그것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란 단어인데요. 그것은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9번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선한 일, 직업 혹은 직장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여기 일,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아바드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은 에덴 동산 일하는 걸 말합니다. 농사 짓고 돌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이 아마 새 번역도 우리말을 그렇게 됐을 거고 나를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0: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만 하도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은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 일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포괄적 성격, 선교적 삶의 포괄적 성격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일의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이것이 포괄적 소명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구속받았다. 이 일은 영적인 일에서부터 섬김과 긍휼의 사역, 문화적 사명 안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의 일이라는 단어를 협소한 영적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선한 일이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한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표이며 세상 처음부터 만물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사실 성경 전체 바탕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칭의는 있고 영화는 있는데 성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는 것 중요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 들어갈 거니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동안에 그저 몇 가지 종교적 의식하면 된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거죠. 이 체계화는. 그렇게 우리 포도나무끼리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엔 안타깝게도 신호등이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이 하는 소리는 인생의 행로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정을 마치 신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일종의 나침반처럼 생각한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향하는 곳으로 가세요. 바로 그곳이 인생의 파란 불이 들어온 곳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소원이 그 열정이 우리 마음에 비추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아하크로스의 내 안에 오직 등불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과 함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빛을 비추라. 별빛이든 손전등 불빛이든 캠핑장에 모닥불이든 아니면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빛이든 여름밤은 반짝이는 빛과 잘 어울린다. 깜빡이는 작은 불빛은 아무래도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더 쉽게 눈에 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에워싸곤 하는 어둠을 향해

동일한 빛을 비춰야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걸음걸이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나누어 줄 빛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삶이라는 어둠 속을 여기저기 더듬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한다. 오늘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밝게 비추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민호기님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레나 마리아의 Don't Hide Your Light.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키노트의 A Light라는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대구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나의 현재는 과거가 쌓여온 것이며 나의 미래는 현재의 내가 쌓아가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소중한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소망 내 주님께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향기로운 찬송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A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과 칭찬의 말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포기하곤 하였습니다. 일상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 얻어야 하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았던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깨달아 이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작은 인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이는 참된 상급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행복을 잘 지키며 주님 말씀에 근거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온 노고를 주님 아시오니 노년의 삶이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사랑과 말씀을 풍성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복이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1: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0: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0: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0: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0: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은 담대하게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좀 하면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게 됩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누가 너의 뼈를 부러뜨리면 너도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려라. 누가 너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눈을 빼면 그의 눈도 뽑아버려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라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똑같이 갚아주는 건 좀 너무 좀 인간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그 내용들은 과잉보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인의 7대손 이름.

이름이 라멕이라고 합니다. 그 라멕은 실제로 성경에서 두 명의 아내를 취했던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인데요.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무슨 말이죠? 라멕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라멕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참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학교에 합격했어요. 또는 우리 아들, 딸들이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는 전문직이 탁 되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이 됐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좋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이 나를 쥐어박고 때려도 아유 괜찮아 뭐 한 대 더 때려볼래?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뭐 조금 더 작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분 가정도 오랫동안 아기를 놓고 기도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아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평생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정밀검사하러 갔더니 의사가 오진이었대요. 그러면 그 소식 듣자마자 얼마나 좋아서 사방팔방 다 전화하고 그때부터 나의 하루하루가 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도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성경은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니까 상속하는 거잖아요.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라면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재산을 축냈어요. 그런데도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냥 조건 없이 상속하는 거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일들,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한 1, 2년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면 더 다른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의 곳간이 있어요. 은혜의 곳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속에 이미 그 은혜의 곳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곳간의 문을 열쇠로 열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시집 오면 곳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들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열쇠를, 곳간 열쇠를 넘겨줍니다. 곳간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도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곳간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부활을 주셨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의 열쇠로, 말씀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열면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보화의 풍성함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이야기, 내게 이런 큰 은혜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의 마음은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은혜의 곳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보면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입술로 복을 빌고 내 입술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축복의 말을 잘 못해요. 지적의 말은 잘하는데 축복의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주님 주신 그 복, 이미 내게 주신 복 넘치도록 내가 그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확인하면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까요? 왜 이게 뭔가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막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한 세 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이게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의 곳간을 열어서 그 곳간에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곳간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때로는 고문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14절 보시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한결같이 내가 언제 내 곁에 있는 신하의 손에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을 보니까 나를 향하여서 욕하고 비방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도 제가 받은 이 복을,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게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의 뜻.

신의 그 인격에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야, 내가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알아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자주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사자밥이 되고 남편이 불에 타서 죽는 이 상황,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또 의로운 일을 하면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했을까? 본문은 14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기,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감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은요, 내가 의로운 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사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그 옮겨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느냐? 고난은요,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게 돼요. 주변에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다 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운가?
고난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은 고난 가운데서 내 눈을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낙심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뒤에 그리스도께서도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바라봐야 할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보낸 뒤에 얼마 뒤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당합니다. 초기 교회의 전승을 따르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무가치한 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고난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떤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18절 22절입니다. 우리 18절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셔서 뭐 하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만 백성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다시금 힘을 내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픈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게 선을 행하십시오인데요. 담대하게라는 말은 겁이 없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담대하게라는 말은 중단함이 없이 포기함이 없이 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남들처럼 살자 내가 뭘 특별하다고 그렇게 낙심되었던 내 마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다시금 힘과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그래,
세상이 몰라주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믿음이란 뭐냐?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만나게 되는 뜻밖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저 말씀은 세번역을 보면요, 악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할 때 내가 만나게 되는 뜻밖의 장면은 이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처한 형편을 보느라 나를 지금도 그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시선을 만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그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동적인 장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시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남긴 글 한 토막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세상, The next world, 다음 세상.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천국 소망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The present world, 지금 이 세상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게 다음 세상이 있기에, 저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괴롭혀 보았더니 아니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느냐? 이들 속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 속에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묻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영혼의 곳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여서 이 세상에서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그 주님이 나여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 이루기 위하여서라면 기꺼이 고난받는 인생, 그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옆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스리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 기준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기치 않게 닥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시험당할 즈음에 주께서 피할 길까지 내신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게 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산업에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 은혜의 울타리를 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 육신과 함께 영혼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년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믿음의 복을 차고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자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군 입대와 군 복무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또한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주님 구체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선물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믿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준 삼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증거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 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 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네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떠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니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왜 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 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기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0: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올지라도 언제든지 수아승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먹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모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 마지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적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골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 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아, 그래 너 갈 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손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 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갰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홍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곳 어디 가면 뭐 그냥 되는 게 있나?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거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김수아 대표. 하지만 김수아 대표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이 탈북 과정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김수아 대표가 한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이야기 찬송 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함께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아,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 넘기겠답니까? 누가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올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 때 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조카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창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쉬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0: 조금 놀다 갈게요 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전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는.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저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쎄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서였고,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여름 햇살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참 고마운 존재죠. 듬뿍 쏟아지는 볕이 있어 자연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내며 부채질을 하더라도 태양은 그저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태양이 있어 빛을 내고 빛이 있어 식물과 동물이 자라니 어떤 피조물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토록 완전한 천지 운행이 가능할까요? 오직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진리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평안 임성규 조찬미님이 같이 부릅니다. 같이 걸어가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겠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요. 기억하고 이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We Love의 찬양 함께 듣죠.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05님 사연이에요. 샬롬 목사님, 말씀 앞에서 찬양곡 신청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세요. 네, 이렇게 서로 우리 같이 격려하자고요. 찬양도 이렇게 신청,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권하기도 하시고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그런 거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스마트폰들 다 사용하시죠? 거기 뭐 그냥 찬양곡들 링크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쉽게 문자 하나 툭 던져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분과도 그런 교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7205님처럼 편하게 사연도 주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마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진짜 만고 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가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자 권면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7205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자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 안에 위로하며 같이 가자고요. 이찬미님의 찬양으로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연이 있는 이 시간은 진짜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번 사연은요 4420님 사연입니다. 샬롬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멋진 청년에 또 이렇게 감사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전파 선교사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우리 극동방송은요, 여러분들의 그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 앞에는 지금 마이크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다 올려놓는 이제 방송용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습니다. 의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모두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전혀 과장되지도 않고요.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방송은 전파로 그 복음을 실어서 세계로 보내요. 그러니 그 일에 협력하는 이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4420님처럼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들을,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지상철, 네, 청년도? 진상철 청년도?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간증도 하고요. 주께 영광도 올려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던 바람결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폭풍이 됩니다. 사방을 휘저으며 대지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각양 각색의 꽃들이 마구 흩날리더니 아름들이 나무들이 뽑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죠. 저 자연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 일상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어노인팅의 새 힘 얻으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 MHz, 청주 FM 104.7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군성교 중부지의 이모님들이신 김철민 목사님, 정영권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양중현 장로님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군성교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은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군성교 중부지의 임원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네, 우리 지난주에 군성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많은 또 복음의 열매의 간증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군성교를 통해서 목사님 개인의 사역이나 또 신앙에 어떤 변화와 또 은혜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0: 네.
1: 처음부터 크리스천 하면 대학생, 청년부터 시작했어요. 개척을 해서 목회를 쭉 하면서 자녀가 이 청년이 되니까 이제 내가 이 청년 사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들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또 군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청년들과 접촉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은퇴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0: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전히 청년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또 사모님이신 박은주 사모님도 너무 소녀 같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두 분 또 예. 청년 사역 또 군성교 사역 주님께서 건강 주시는 날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이사장님 김철민 목사님께서는요.
2: 예,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우리 지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서기 목사님 특별히 우리 사무국장 장로님 여러 임원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도전받아요. 이분들이 다들 자기 사역이 있고 바쁘시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모이면 따뜻해요. 큰 소리 나는 적이 없어요. 다들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계시고 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 사역에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죠. 큰 은혜고 물론 우리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지만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돌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감사하게
0: 이사장님께서 훌륭하셔가지고
1: 맞습니다.
2: 아유, 네.
1: 이사장님은 언제 인상이 참 좋으세요.
0: 네.
1: 이렇게 푸근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보면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0: 예. 같이 있고 싶고
1: 예, 같이 있고 싶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모이고 나서 이렇게 헤어질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이사장님 방 옆에 회실에서 자주 모이는데 자꾸 뭘 내와요. 네, 이것도 내요. 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0: 네. 네,
1: 아주 좋습니다.
3: 저희가 매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에 이사장님 교회에서 군선교 초찬 기도회 예배를 드려요.
0: 네.
3: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이 너무 훌륭하셔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아침 대접해 주시거든요. 조찬 기도회에서.
0: 네.
3: 너무 맛있어요. 특히 떡국은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요.
0: 네.
3: 또 우리 이사장님 뵈면 늘 배우는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시거든요.
0: 네, 맞습니다.
3: 선교도 뭐 너무 잘하시고 신학적으로도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지식도 풍성하시고

0: 충청도 사투리 연구 전문가세요. 그 말씨가 또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1: 구수하시고
0: 구수하시고 네. 저는 늘 유머가 없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웃기셔요.
1: 네 부인이면. 맞아요. 네.
0: 너무나 많이 배우고 옆에 있으면 즐겁고 한 이사장이십니다.
1: 네.
2: 지난 4월 16일 날 저희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군종 목사님이 저희 지역 내에 육해공군이 24분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들까지 해가지고 총 46분을 이제 사모님들 위로행사를 했습니다.
1: 네.
2: 근데 그때는 그 위로행사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 지회가 부담을 한 게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다 부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위로하셨는데 이 행사는 지금까지 군순교가 생겨나고는 처음이었고요. 그 행사 이후에 군종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신 얘기가 지역 내에 있는 대의 목사님부터 대령 목사님까지 사모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보신 처음이다. 그렇게 감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군 장병들도 참 중요하고 선교 대상이지만 그 장병들을 위해서 돕는 그 목회자와 군종병들 참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또 고스란히 또 그렇게 섬김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3: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네. 꾸중 들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1: 네.
3: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 목사님이나 다들 그렇게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구멍이 안 하고
1: 네. 사실 이제 훌륭한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또 기쁘게 또 즐겁게 감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우리 이사장님 큰 박수 한번. 이사장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군인들의 삶 속에서 또 복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뭐 제가 교도소 근무할 때입니다. 소위 한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희 그 교도소에 와가지고 나중에는 성가대 지휘까지 했는데 그분 말 그대로 제가 옮기면은 처음에 와서 자기가 믿던 종교를 가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교를 또 가봤는데 별 그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푸근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어머니나 자기 집안이 전부가 다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분이 우리 교도소 생활하면서 전부 전도를 했고 나중에 그분이 나가가지고 장신대에서 정식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대군까지 나와서 지금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바로 한 사람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도 전도가 되고 또 사회도 큰 교계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렇게 한 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날마다 날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보겠습니까? 더 많은 변화들이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 그래도 군인들이 생각이 단순할 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지금 이제 해군 군대 간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반기 교육 마치고 후반기 교육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몇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받더라고요. 또 그대로 실천하더라고요. 헌금부터 한 40일 동안에 월급을 1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서 바로 10만 얼마를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교육 훈련에 적기가 신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복음이 쉽게 들어갈 때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1: 예, 군선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군선교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과 또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3: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 군선교 일선과 지역교회와의 그런 연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전역하는 그런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도 편지를 보내서 그 장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얻어서 함께

0: 하거든요.
1: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군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결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역교회하고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그냥 단절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연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자칫 잘못하면은 취업이나 뭐 앞으로 생계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현재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학교의 교육 실태나 이런 거를 보면 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보장해 주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복음이 지니고 있는 영원성, 다른 것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복음만의 그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그 복음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깊이 더 넓게 확산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2: 네.
1: 예, 그래서 군 선교가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교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그 현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성을 지니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니는 그런 복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 그거는 뭐 꼭 군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외 선교나 뭐 다른 그 특수 선교에도 꼭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군 선교는 더더군다나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심겨져서 지역교회와 연결되고 그분들이 전역을 한 이후에도 계속 연결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이후의 시대 우주시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거를 훨씬 더 능가한다고 믿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월성과 그 확장성과 그 영원성과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감없이 우리 군 선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믿어요.
2: 네. 네. 우리 멋진 청년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또 알려줘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군 선교 열심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군선교를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들께서 믿음을 갖게 된 배경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특별한 이렇게 삶의 간증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2: 네.
3: 입학시험 보러 갔다가 선배가 묵고 있는 방에서 함께 지냈어요.
2: 네.
3: 그분은 이제 학생이었고 저는 수험생이었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귀찮았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는데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나누고 나중에 이제 입학식 때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고 저 입학식 때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도 오셨었거든요.
2: 네.
3: 축하해 주러. 보니까 내가 안 믿는데 믿는 선배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성경책도 사주라고 선배한테 부탁을 했고 그 후에 저를 지속적으로 전도해서 첫 번째 나간 교회가 수원에 있는 산상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셨었어요. 거기 이제 처음 나가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ROTC를 하더라고요. 그 나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2: 똑같이.
3: 덩달아서 이제 뒤따라 ROTC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면회도 갔었거든요. 그분이 군대 갔을 때 그 부대에 제가 또 가게 됐어요. 신기하게
2: 하나님의 연애네요.
3: 네, 네. 연결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입학식 때 그리고 신앙 여러 가지 지도 또 군생활 그 선배 목사님과 연결점에서 이렇게 됐고 지금도 군선교하는 것도 그때 추억들이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2: 네.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우리 정 목사님이십니다.
1: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2: 그래서 예. 그렇게 참 인자하시고.
1: 네. 근데 한동안 많이 방황했죠. 왜냐하면
2: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셨는데.
1: 그렇죠. 네. 예, 그리고

0: 부모님이 이제 저를 제가 장남이라서 부흥회에 가셔서 그때는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는 게 때문에
1: 성기도 하셨고요.
0: 예. 그 부흥 사경에 거의 주제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첫 새끼는 주님. 제가 그냥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원망도 많이 했죠.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냥 혼자서 다 해놨다고. 근데 어머니는 늘 크기도 하셨어요. 뭐 첫 아들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받아내십시오. 저는 이제 막 버티고 꼭 그거 해야 되느냐. 난 교회는 가겠다. 나는 장로에서 목사님 도울 테니까 목사 되라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반복듯이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더라고. 그냥 꾸준히 그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진 거죠.
1: 아, 그럼 목사님께서는 네. 일반대를 가셨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네. 어떻게?
0: 거기에서 제가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성교단체를. 네. 거기 가서 완전히 이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확 바뀐
1: 제자 훈련을 통해서
0: 예, 예, 네. 성경 공부하고 뭐 암송하고 날마다 일어나면은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전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번 확 바뀌게 되고 지금도 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참 귀한 그런 관계죠.
1: 네, 어머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반항은 하셨지만 마음 깊이 또 안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도 예. 열심히 하시고 예. 기도 모임도 열심히 하셔서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셨잖아요.
0: 아유, 그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뵙게 돼서
1: 우리 어머님들의 또 눈물의 기도는 꼭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귀한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저는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을 극동방송 통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구 생활 중에 간증 있으면 하나 그거 하나 조금 나눌게요. 네. 시골 출신이 신학교를 가니 너무 부족한 걸 느껴서 또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 저는 공군을 일부러 지원해서 갔어요. 공부하고 성적 장학금 받으려고 그리고 군종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군산 기지교회 이제 군종병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 지나고 서울 뭐 좀 손구를 사러 가자 하고 그 옛날 뭐 아주 오래 제 스텔라 타고 갔다가 옛날 일이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주시면서 부모님한테 먼저 좀 다녀와라. 그렇게 헤어지고 목사님이 몇 시간 안 돼서 천안 옛날에 그 중앙분리선 없을 때 3중 추돌사고로 소천 되셨어요.
1: 네. 네.
2: 그날로 제가 이제 부대를 들어갔는데 뭐 있지도 않는데 여전대 회장님 장윤희 원사님이 펄쩍펄쩍 뛰시면서 제 손을 잡고 전도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김영주 전도사님은 두 몫의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군선교 하게 되면서 군농 목사님이 못다한 선교 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저의 이런 건 처음으로 간증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뭐 부족한데 저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면 군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예, 저만의 사연이 네. 간증이 있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2: 네, 생각이 고 박지성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1: 네. 네. 생각날 때마다 더 군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또 책임을 주시나 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또
2: 그래서 왜 간증을 하냐면 혹시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 목소리 음성을 주셨는데 순종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하시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1: 사실 이제 순종은 목사님 순종은 뭘까요? 뭐 좀 조언을 주신다면
2: 저 같은 경우는 뭐 귀에 지금 쨍쨍해요. 전도사님 고 박지성 목사님 목까지 반드시 두 배로 목회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거를 완곡하게 거부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게 군선교뿐만 아니라 평소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

0: 그것을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선택해가지고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선교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거나 군선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군선교를 위시해서 모든 선교, 모든 전도, 모든 구원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사역에 있어서, 동행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네. 그러면서도 우선적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지시를 주시고 방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내가 응답하고 이러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우리 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2: 순종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개인들한테 간증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리더급 두 사람이 저는 절대 안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안 쓰겠다고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벌써 그거 말한 지가 거의 15년 이상 됐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매주 주일 말씀 듣고 간증을 써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거절하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돌이켜서 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 너무 이쁘더라고요.
1: 네. 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이쁘신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헌신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훈련병과 군목 목사님과 군종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는 우리 훈련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항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군선교를 하면서 늘 소원을 갖는 것은 저들이 6주 동안 훈련받는 기간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이미 신앙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훈련병들 그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자대에 가서 군생활 마칠 때까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훈련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더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을 찬양합니다.
3: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1: 아멘.
3: 이 시간 군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군종 목사님, 군종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나라 섬기면서 복무하는 중에 선교를 위해 부름 받으신 목사님들 특수 선교입니다. 복음의 사실 최전방의 전선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1: 아멘.
3: 저들의 기도와 섬김이 국방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다윗과 같은 용맹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다니엘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 군종병들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가정도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종병들 온 가족들 부모님에게도 은혜 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하나님 아버지,

0: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영원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가감없이 능력있게 그리고 정말 아무런 장애 없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성교연합회 중부지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회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서 이 젊은이들 실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을 힘차게 삼투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가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군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귀한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전의 2500개 교회와 이 충청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 군선교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의 일기까지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2주 동안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지역에 참 많은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에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군성교에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성교 중부지의 임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0: 국군 장병 여러분,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가고 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분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죠. 큰 일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일에 대해서 쓰다가 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큰 일의 자격. 어떤 걸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큰 일의 자격으로 제가 제일 처음 떠온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쭉 교훈 중에서 설교 모음집인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큰 일이란 그의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마음이 많이 머무는 곳에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 뭐 유능함,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자원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친구나 네트워크, 인적 자원이라든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맞다 하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너의 큰 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지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제 마음도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큰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제 마음이 제일 시간도 많이 쓰고 관심도 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 일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내 인생 전체로 큰 일이 될까? 지금 큰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한테 큰 일이 적합한 것인가? 큰 일의 자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 주 좀 셈해 보시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문의 말씀처럼 좀 따져보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우리에게 삼손 스토리는 너무 잘 알려져서 제가 스토리를 뭐 인용하거나 다시 또 제가 무슨 내러티브 부분으로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삼손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삼손의 인생 전체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일은 어떤 것인가요?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13장의 첫 번째 단락에 제목을 붙이면 삼손의 탄생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이 태어났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불행한 때였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수확을 뺏어가서 굶주리게 하고 뭘 좀 모아놓으면 와서 또 뺏어가고 심심하면 와서 싸우고 애들 때리고 애들 잡아가고 뭐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마노아라 하는 이름에 즉 마노아라는 가정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보라, 본래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이런 조건 없는 선물을 주실 때, 말하자면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법도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법도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5절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옵션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머리에 삭도, 날카로운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이미 생명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렇게 설교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삼손 전체 인생으로 보면 큰 일이 너무 명확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부모 사이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는 첫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두 번째 바쳐진 사람의 일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4장 15장에 보면 삼손이 자라면서 큰 힘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려면 큰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능히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13장, 14장, 15장까지 있던 삼손의 일종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큰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큰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손은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또 삼손만 있으면 블레셋과 같은 강한 부족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고 실제로 삼손의 큰 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쓰여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로 볼 때 삼손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 16장에 보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사실은 작은 일인데 젊은 삼손, 그러니까 청년으로 얘기하자면 이 청년에게는 큰 일이 생깁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삼손에게 이 사사기 16장의 시점에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든지 삼손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블레셋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어려움을 블레셋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맞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세서. 약점이 있을 텐데 약점을 찾다 보니까 삼손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여인을 꿰어냅니다. 뭐라고 꼬시는가 하면 무엇으로 말마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한테 좀 팔아라. 정보를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꽉꽉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릎 꿇리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여인이 삼손에게는 큰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과 연애하는 것 혹은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잘 지내는 것 이것이 큰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인에게 큰 일은 돈 버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게 여인에게는 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일은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두고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에게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 들도록 좀 하는 게 큰 일이겠지만 이 여인은 삼손이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삼손 팔아서 내게 생기는 돈이 경제적인 이득이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인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실현합니다. 6절에 보면 여인이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큰 힘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가?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너를 꼭꼭 묶어서 너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둘이 뭐 알콩달콩 잘 사랑하고 살면 되지. 여인이 남자한테 큰 힘이 어디서 생기냐. 뭐 이 질문은 받을 수 있지만 너를 어떻게 꽁꽁 쇠사슬로 묶어서 널 죽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물어봐요. 삼손이 제정신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삼손은 처음에는 유혹을 견뎌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결국 무너지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결국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죠. 이런 걸로 보면 삼손이 한 번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큰 일을 잊고서 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는데 큰 힘의 증거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 이것이 삼손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삼손이 자기 카드를 꺼내지 않자 강력한 KO 펀치를 날리죠.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군요. 도대체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로 보면 너의 큰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바쳐진 사랑이냐? 큰일을 결정을 하라는 거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왜 나를 속이느냐? 왜 나를 사랑한다고 속이느냐? 드디어 제 삼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큰일과 눈앞에 있는 여인이라는 큰일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일이었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또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그 큰일이 작은 일하고 역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여인에게 바쳐진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삼손 착각에 빠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삼손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삼손의 이야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착각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착각은 어떤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실제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삼손의 인생에 착각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착각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요? 17절에 보면 삼손이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해서 얘기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원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밀으면,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힘이 떠나가고 내 큰 능력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보통 사람 같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삼손은 여인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이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여인에게 말했을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삼손이 큰 일과 작은 일을 혼돈함으로 착각함으로 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20절에 잠을 깨보니까 여인의 무릎팍에서 잠이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옵니다. 평소처럼 삼손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힘이 떠나간 것입니다. 20절은 아주 재밌는 해석을 붙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하셨더라도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 그 다음 주, 그 다음 날 착각해서 이 큰 일과 작은 일을 혼돈해서 순서를 바꿔놓으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종의 해석이죠. 통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블레셋에 승리했던 용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잠자다가 몰랐다는 거죠. 이미 떠나셨는데 머리를 밀려서 그 전에 비밀을 얘기할 때 이미 떠났는데 그랬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2009년에 한국을 방문한 한 저널리스트의 책을 많이 쓴 작가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청년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경회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공회 때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등 지는 경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공경회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부르짖어서 성공을 주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해졌을 때, 지금 삼손이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성관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그때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지금 40대, 50대 부모가 되었는데요. 저는 매전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반드시 암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겨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행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강권적인 폭력적인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즉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이 있다. 평생토록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 침바지가 되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데리고 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서 옥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가장 치욕적인 거죠. 짐승이 하는 일을 삼손의 눈을 빼고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의 축제 날에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 삼손을 불러냅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뭐 흥분해 있어. 술도 마시고 놀고 뭐 기쁜 날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기 제주를 부리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커스의 원숭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곰이 제주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제주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제주 부려라. 삼손이 제주를 부립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의 조롱거리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 부려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찢어지고 지금은 피가 나고 지금은 부러진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부러진 뼈는 이어주시고 찢긴 피부는 꿰매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장기는 싸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을 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 28절, 29절을 주로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22절을, 이 짧은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여인이 자기 큰일 하려고, 큰 돈을 벌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체포하기 전에 자기가 머리털을 밀었겠죠.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느 시점에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는 큰 힘의 상징입니다. 이미 큰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아지고 두 눈이 멀게 되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 머리털이 또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13장, 16장에 이르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언제 자라나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삼손이 두 눈을 잃게 된 후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감옥으로 찾아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잃음으로 세상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진짜 큰 일, 내게 주어졌던 하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더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큰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그려봤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내가 좀 기둥으로 날

0: 데려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제게 큰 힘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큰 일, 이스라엘을 불러서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고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제 큰 힘을 가졌을 때, 성공했 때에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졌는데 큰 힘을 빼앗긴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할 수 있으면 큰 힘을 가질 때 더 잘하고 그 큰 힘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삼손만 이런가요? 우리 모두가 인생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세상이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나도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큰 일을 보는, 큰 일을 향하는 눈을 좀 감고 혹은 눈을 잃고 세상에서 주는 큰 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세상의 눈을 닫을 때 하늘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할 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진 우리의 눈을 한 번씩 닫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눈을 열고 하늘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주일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이 삼손이 지금 착각해서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큰 일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일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실 큰 일은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 큰 능력도 주십니다. 이 큰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담을 큰 그릇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늘 도전했습니다. 큰 일, 큰 능력, 믿음의 그릇. 이 그릇은 사실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일만을 탐하다가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삼손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지만 그 큰 일 가운데 감당할 만한 그릇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 일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한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공공의 때를 지나가고 평안하고 아주 좋은 번영의 때, 성공의 때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극동방송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묵묵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경비집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전에는 15년 정도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는 길을 지날 때 병원이나 약국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비 근무를 하고 나서는 건물들을 지날 때 와, 정말 많은 곳에 경비 근무자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대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죠. 그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요. 선입견이 되고 습관이나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직업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될 테고요. 우리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아,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귀한 찬양 함께 들으며 행복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932님 화성시에서 듣고 있어요. 모두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9021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모두 그 행복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바람을 담아서 행복이라는 찬양 이어드리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까지 이어서 함께 하시죠.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918님,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61번째 생일을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응원하며 건강 챙기고요. 더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곰돌이처럼 든든하고 귀여운 내 남편,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예쁘게 살아가요. 많이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요. 라고 와 꼭 들으셔야 할 텐데 듣고 계시겠죠. 제 마음도 이렇게 읽어내려가며 행복한데 남편분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이 가득한 부부,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3415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새겨지는 주일입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1230님,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요. 저의 소망을 담아 찬양으로도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네,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도 마음에 더욱 깊이 깊이 새기시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꼭 만들어 가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하나님의 열심 베이스 김바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곳과 달리 북한 땅에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간이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볼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고통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신 겁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요,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었죠.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기다리고 다시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으로의 온전한 한반도의 통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네,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상현님의 음성으로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하박국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오프닝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눴었죠.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질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건가요?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질문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박국은 기다리고 듣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현실도 어쩌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자, 이 시간 북한의 회복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서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이죠.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머트리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 북한 성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삼가 올립니다. 우리 교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길을 찾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목놓아 부르짖을 때 자애로우신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잊지 않고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함께 계시는 아버지, 이번에도 저희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또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죽음의 길에서 죽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난과 험난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한 세월 속에서 그나마 아버지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저희들을 생각하고 또다시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에 어찌 눈물로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의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목숨이 지는 한 아버지의 아들딸답게 변함없이 그 어떤 죽음의 길도 이겨내며 아버지만을 위하여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0: 2026년 0월 001 000 올림. 편지의 내용 중에서 송도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해 나누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송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내용입니다. 다급한 소식을 받고 모퉁이돌 선교회는 긴급하게 많은 양의 식량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양식을 받고 감사하며 보내온 편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4대째 믿음을 지키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남한에 온 탈북민 사모님은 북한에서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 거대한 힘이 공중을 뒤덮어 누르는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지하교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속히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모든 백성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북녘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전해드립니다. 찬양 들으신 뒤에 주빌리 칼럼 여주연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 나누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전후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의 외교 전선도 분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중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한 발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태의 한계선이며 외부 세력의 희망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미중회담의 결과로 언급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압박해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을 긋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번 방북을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북중 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후견국이자 혈맹의 관계였다면 이번 만남은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대 국가의 대등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며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중국 역시 이런 북한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북한을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인정하며 정상 국가 간의 외교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까지 동행시키며 북한을 대등한 친구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의 결과로 알려진 발표문을 보면 북중 관계의 발전, 우위, 협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 우호 관계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공통 분모를 강조하며 국가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사이에서는 실속을 챙기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외교적 지위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힘의 균형을 맞추며 대등한 관계를 논할지라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 핵 보유국이라 칭하며 아무리 빗장을 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적 관계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힘의 논리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산하는 힘의 방정식에는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주민들과 여전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거대한 외교적 재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눈앞의 정세에 흔들리기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첫째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강대국들이 저마다의 패권을 자랑하며 힘의 논리로 압박해오는 이때에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인간의 외교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한반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둘째로 닫힌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세상의 정치를 향해서는 대등한 정상 국가의 모양새를 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억압과 배고픔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지금도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치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정세는 팽팽하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나무엔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는 분투하고 일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참된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붙들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숲을 흔들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웃 초청 주일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진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몇 명을 데려왔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옹기장이가 노래하고요. 다 찬양하여라 외에 메들리 찬양 디스커버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윤정일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분투했던 자들에게 위로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G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참 아름답고 귀해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힘겹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주일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온종일 섬겨요.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난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의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844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잘 들어보세요.
1: 5살 손자 서유가 하비 옆에서 방송을 듣다가 나는 커서도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또 어린이집 친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서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꽉 안아주었답니다.
0: 와, 여러분, 5살 된 서유 어린이는 지금도 커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고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런 서유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서유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유 어린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서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한 고백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서유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와,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

하나님을 암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겠지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놀라운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이 세상에 두고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찬양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할 때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는 죄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28번 막사에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수감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0: 그리고 막사에 가득한 벼룩으로 인해 경비원의 눈을 피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느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세요. 그러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아직 수용소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어느 날 밤 베시 언니가 코리를 깨웠어요. 코리야, 자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1: 언니, 날 좀 자게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0: 코리는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코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거든.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이야기해야겠어.
0: 언니 이야기를 듣자 코리는 짜증냈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1: 언니 미안. 이야기해줘.
0: 코리야, 이 수용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런 수용소를 하나 선택해서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고향 네덜란드에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집이 있잖아. 그 집을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1: 정말? 언니, 그러면 우리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0: 여러분, 우중충하고 더러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다가 예쁜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베시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코리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소에서 이 끔찍한 일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베시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코리는 무척 설렜어요. 그래서 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러나 베시 언니는 그들이 꿈꾸던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결코 살아보지 못했어요. 코리와 이야기를 나눈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시 언니를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실수로 석방하면 안 되는 한 여자를 석방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수용소의 사람들이 그 일이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석방된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수로 석방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겠나요? 그래요. 그 여자는 바로 코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용소에서 코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베시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코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코리와 베시는 강제 수용소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용소에서 베션이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노아키즈의 감사 찬양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야곱처럼 새로운 어떤 출발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그 영적 타이밍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가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칼을 갈고 있는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여기 살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그의 삶의 환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familiar hell이라고 하는 익숙한 지옥 효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을 선뜻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감보다는 고통스러울지언정 익숙한 곳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더 낫다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착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익숙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삶의 둥지를 흔들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코 그 익숙한 지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그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기에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너무 그 고통 속에 신음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여기에 언제까지나 살 수 없구나.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해내고 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흔들어서 진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편안함은 세상과 내가 만든 안락함에서 오는 거지만 평안함, 샬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속적인 안일감에서 떠나라고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이자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 동주를 흔드는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훌쩍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근동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라반이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홀로 떠나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오랜 세월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골이 깊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늘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라반은 곧 알게 될 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야곱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는요 아내들을 조용히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라반과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진 고초와 시련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우리 아내들의 친정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거는 수없이 바꿨던 얘기입니다. 바꾸어 속일 때에도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빼앗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혹은 되돌려봤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야곱은 오늘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삼촌이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되돌려주신 그런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짧은 고백 속에요 세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합치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삶으로 보여준 성실하게 살아온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바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운, 영적으로 왜 지혜로운가 하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안아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아내들 불러놓고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억울한 거나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둥지를 흐트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 재산을 너의 아버지, 나 외삼촌이 그렇게 10번이나 사기치고 수없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재산으로 하나님 돌려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야곱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이 야곱이 풀어갈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혜가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고백합니다. 1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아내들 싸우고 있는 그 아내들 입술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날 시기를 기가 막히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기도하고 아내에게 설득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가정의 갈등은 가라앉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서 야곱과 가족과 재산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닥쳐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정직과 성실함의 증거를 들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얽힌 관계를 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일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동행하셨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생각하잖아요. 이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지. 문득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내 인생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그 무게로 인해서 푹푹 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흔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게 되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주장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던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는 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죠. 떠날 때가 되자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발견 못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먼저 낙타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들을 태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축과 소유물을 챙깁니다. 자식들을 먼저 태우고 아내들을 태우고 재산을 챙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이 자녀들이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거나 위기를 통과할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져가지만

알아야 될 것을 챙기면요, 그것은 삶의 무거운 짐이자 쓰레기가 되고 자기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챙겨야 할 것을 영적인 챙겨야 할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요,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라헬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야, 라헬보다 못생겼죠? 총명도 없어 보이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레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세워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것은 결국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야곱의 사랑에 받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도 이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삶은 늘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을 보니까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연달아 자녀를, 아들을 그것도 네 명이나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행복은 야곱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내려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네 명이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전부 다 한 맺힌 이들로 저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연합하리라. 전부 다 한 맺힌 이름들이에요. 네 번째 유다로 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행복과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나를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영적 질서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행진 속에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건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은요, 당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증명하는 법적 증표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낳지 못했던 그가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그 라헬이 막상 800km의 험한 그 광야길을 가야 되고 알지 못하는 곳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올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추객에 와서 드라빔을 찾을 때에 라헬은 그것을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생리 핑계를 대면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가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꼭 쥐고 있는 재정입니까? 인맥입니까? 세상의 타이틀입니까? 경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손에 드라빔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바뀌어진, 헝클어진 인생의 영적 질서를

0: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위기를 극복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걸 분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위기라는 파도를 통해서 삶의 등줄을 흔드시고 언제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 타이밍과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 때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 삶의 드라빔을 비로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드라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흑암을 밝히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현실 또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높은 담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담을 뛰어넘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을 더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주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주영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배다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큰 산 같은 문제, 또 앞길이 막막한 막힌 담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큰 산 그리고 막힌 담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 다음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강중현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에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혀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주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큰 산도 있고 막힌 담도 있지만 오늘도 주시는 족한 은혜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넘어지셔서요. 어깨뼈가 골절이 되셨는데 너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로하신 엄마 대신 제가 아파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새삼 돌아보게 됐네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어머니를 간호해드리면서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제게도 정말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과 기적이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마커스 라이브 워십에서 주는 완전합니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나눴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분들의 또 가족들의 아픔을 옆에서 보는 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식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우리의 재정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그 은혜를 생각할까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또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요, 피아월십이 부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피아몬십이었고요.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김상은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The Love of God, 게이 펜로드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세 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게이 펠러드의 찬양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all the world to me, 다마리스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빌 게이더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뭇잎 불은 내 맘이 낙심되며 한웅재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길이죠.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북아일랜드의 찬양사역자죠. 로빈 마크가 1994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 94년 말에 TV에서 세계 여러 사건들을 보다가 특히 르완다 대학살 전쟁 기근들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로 엘리야의 때와 같은 시대라는 마음을 주었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소망을 노래로 만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독의 박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편 55편 22절 말씀 소개할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과연 의인일까요? 세상은 착한 일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의 삶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며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주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요,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세요. 주님은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랑, 그 은혜 느끼며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차별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도 인간을 차별하실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엄청난 차별 아닌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차별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 마음이라 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태도다. 인생의 비전과 목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리된 사람의 마음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송두리째 불사를 각오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탁월한 일을 해내고야 만다. 그런 이들을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 원칙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평등이라 함은 페어플레이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함이지 빨리 뛰는 자 혹은 부지런히 뛰는 자를 누르면서 나머지 사람들과 억지로 줄을 맞추는 결과의 평등은 아니지 않는가? 정부나 사회가 할 일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주의 일은 주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게 하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부추기는 미묘한 유혹이 있다. 세상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헌금을 드렸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심판하셨다. 사탄은 이와 같은 유혹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의 목적을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성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효율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을 13번 돌고 나팔을 부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성벽이 무너졌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가운데서 성령과 더불어 마음을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일을 할 때나 특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말과 일치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도 없이 헛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이 성령님에 의해 준비되어 우러나오면 그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면서 언급했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간구의 영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의 계시의 영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연구할 때 많은 구절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계시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지요. 우선 애굽 병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오면 과연 그들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뺏으려 하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뺏으려는 사탄의 시도는 계속되어지죠. 어찌 보면 집요한 사탄의 추격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였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특별 병거, 또 모든 병거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잡기 위해 특별한 수단, 또 때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려 쫓아오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애굽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성도의 바른 모습이지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피할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가로막혀 캄캄한 일이 생길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힘써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가 다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에 부풀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오늘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물러갈게요. 주영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합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미국의 대니엘 휘틀 목사입니다. 휘틀 목사님은 원래 은행원이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33세부터 전도대열에 뛰어들어 많은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그가 군대에 입대할 때 어머니는 작은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며 항상 읽도록 부탁했으나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그때부터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여 뒤늦게 믿음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작시한 것인데요. 곡은 작시자 휘틀 전도자의 음악 동역자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작곡하였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이 우리 찬송가의 이 곡 외에도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등 6곡이 실려있죠.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원곡의 제목은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인데요. 2024년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2024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72 에어 샬롯, 이어 리더, 에어 클링엣, 이어 자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29세인 1714년 바이마르에서 작곡되었는데요. 그의 성령 강림 주일에 올리기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바흐가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하여 만든 칸타타는 4개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172번을 비롯해서 59번, 74번, 34번 칸타타가 그것입니다. 오늘 들으실 172번은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이 합창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합창은 마지막 7악장에서 다시 그대로 반복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이여, 오 큰 축복의 시간이여, 하나님이 영혼들을 성소로 가게 하소서.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롯 이어 리더 에어 클링엣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와 3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먼저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3악장 베이스 아리아 거룩한 삼위일체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보잘것없고 작으나 우리 마음의 초막에 들어오시어 당신께 간구하게 하소서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무르소서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는 베이스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롯 이어 리더 에어 클링엣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와 3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4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오 영혼의 낙원이여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도다. 창조 때에 불어넣으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령 일어나라 일어나서 준비하라 위로자가 가까이 오신다. 이런 내용의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러트 이어 리더 에어 클링엣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4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소프라노와 알토가 이중창으로 부르는 아리아와 코랄인데요. 영혼과 성령의 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 오소서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소서. 오소서 부드러운 천국의 바람이여. 마음속 정원에 불어오소서. 성령, 나의 자녀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영혼, 소중한 사랑이여 너무나 달콤하여 다른 활락은 필요가 없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으리라. 성령, 내가 주는 은혜에 입맞춤을 받아라. 영혼, 믿음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사랑이여 들어오소서. 당신은 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대화로 소프라노와 알토가 이중창으로 부르는데요. 소프라노는 영혼, 알토는 성령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러트 이어 리더 이어 에어 클링에트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와 알토가 이중창으로 부르는 아리아와 코랄이었습니다. 다음 6악장은 코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빛이 내려오네. 그분이 두 눈으로 나를 자유롭게 바라보시네. 오 주 예수님, 내 사랑하는 보배여. 당신의 말씀, 당신의 정신, 당신의 살과 피가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나를 다정하게 당신의 팔로 안으시어 내가 당신의 자비로 따스함을 얻게 하소서. 당신 말씀에 내가 초대받았나이다. 이런 가사의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롯 이어 리더 에어 클링엣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6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마지막 7악장은 합창인데요. 맨 처음 1악장 합창이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6악장 코랄로 끝맺음을 해도 되지만 1악장 합창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이여 오, 큰 축복의 시간이여.

바흐의 칸타타 BWV 172 에어 샬롯트 이어 리더 에어 클리에트 이어 사이텐 울려 퍼져라 너희 노래여 울려라 너희 현악기여 중에서 마지막 7악장 합창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이 올려지는 BWV 172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의 성가 합창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조혜영 작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를 찬양하는 곡인데요. 마지막 열 마디에 아멘이 대입법적인 진행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이기경 작곡 복 있는 사람은 인데요. 이 곡은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국악기 해금과 함께 연주되는 이 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장단 중머리로 시작하여 중중머리, 자진머리의 흥겨운 리듬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기경 작곡 복 있는 사람은 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조혜영 작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입니다. 윤창호 작곡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곡입니다.

0: 윤창호 작곡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찬양의 가사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전통방송을 요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회중찬송으로 찬양의 재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원의 찬송은 소명과 충성에 관련된 찬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의 시에 이유선 박사가 곡을 붙인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몸입니다.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이 찬송은 원래 이호은 목사님의 지인이셨던 박재훈 박사께서 작곡을 하셨는데, 그래서 1959년 청년 찬송가에 수록이 되었었습니다. 개편 찬송가위원회에서 새로운 곡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당시 찬송가 위원이셨던 이효선 박사가 곡을 붙여 수록이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곡의 가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의 20대의 선교 비전을 갖게 하고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불렸던 이 찬송은 결국 저를 선교사로 헌신케 했던 그런 은혜의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이유선 박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성경 메세인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47년간 선교사로 삶을 드렸던 피터스 선교사, 한국 이름을 피득 선교사라고 하죠. 이분이 시편 121편을 운율 시편가로 만든 찬송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쉬운 가사로 잘 표현하여 한국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찬송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 근대사에서 이 찬송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며 소망을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하고 심판하실 자리에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어야 주의 제자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오현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조급의 독립을 갈망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 중 남궁옥 장로님이 계십니다. 남궁옥 장로님의 시에 도니제티의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찬송이라기보다는 족창가와 같은 성격을 가진 혁명적 노래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때는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에서 부를 수 없었던 금지곡이었습니다. 황성신문을 창간 초대사장을 지내시고 여러 관직을 거쳐 배화학당 교사로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와 영문법을 가르치시며 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조국을 다시 일으킬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남궁옥 장로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의 원시는 열린 샘의 평안이라는 윌리엄 카우퍼 목사의 시입니다. 찬송각자들은 이 찬송을 카우퍼 목사의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혈 찬송인데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기록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미국 민요곡으로 알려진 선율을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하여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귀한 찬송입니다. 코리아 챔버 싱어즈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보혈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며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오프만 목사의 보혈 찬송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송의 4절 가사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성도는 매일매일 주 앞에서 부끄러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은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입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Praise Praise with Jinnie. Isaiah 40장 31절 말씀. Isaiah 40 verse 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멘.
0: Happy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i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seasons in life when we feel so tired.
1: 네, 우리의 삶에는 유난히 지치고 힘겨운 계절이 있습니다.
0: Sometimes the road feels longer than we expected.
1: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0: and the burdens heavier than we imagined.
1: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예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0: We try our best to keep moving forward, yet there are moments when our strength begins to run low.
1: 최선을 다해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힘이 마치 바닥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But in the midst of our weariness, God gives us a beautiful promise.
1: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0: You know, the eagle does not wait for the wind to disappear.
1: 독수리는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0: It spreads its wings and rises on a very wind that seems so strong.
1: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0: Perhaps we are facing strong winds in our lives today.
1: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Yet, God reminds us that our strength does not come from ourselves alone. When we place our hope in Him, He renews our hearts and strengthens our steps. Amen.
1: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0: Amen. May His hope carry us higher than our fears and further than our doubts.
1: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염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0: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멘. The words of Isaiah were first spoken to people who were tired and discouraged.
1: 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처음 전해졌죠.
0: They had waited a long time and wondered if God had forgotten them.
1: 그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정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건 아닌지.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0: Yet God reminded them that He had not abandoned them.
1: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0: Instead, He promised new strength for the journey ahead.
1: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0: Sometimes we feel like a small tree bending in the wind.
1: 우리도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흔들릴 때도 뿌리는 더 깊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요.
0: Perhaps that is what God is doing in our lives today.
1: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 The season may be difficult, but God is strengthening us in ways we cannot yet see.
1: 지금의 계절이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0: And in His perfect time,
1: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0: we will discover that He has carried us further than we imagined.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보다 훨씬 멀리 인도해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0: In His perfect time. Amen.

Amen. As we close our time together, let us remember God's promise through Isaiah. 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You know, hope is not pretending that life is easy. 소망은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Hope is trusting that God is with us even when the road is long. 소망은 길이 멀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햇살과 비를 지나고 자라는 계절과 기다리는 계절을 또 지나며 나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듯이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뿌리가 더 깊어지듯이 Perhaps some of us are in a season of waiting. 우리 가운데도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Perhaps some of us are carrying burdens that feel heavy today.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짐을 품고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let us not lose heart.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the God who gives strength to the weary is still at work among us.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So, may we spread the wings of faith and rise above fear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우리 믿음의 날개를 펴고 두려움보다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And God is with us. Amen. And His peace is with us. And His strength is with us. His hope is with us. And He goes before us. Amen.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Bye.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907년 미국의 젊은 여성 루비 캔드릭은 24살의 나이에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루비 캔드릭 역시 그곳에 머물렀다면 보장된 유익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낯설고 불결한 환경의 조선

조선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은 조선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 미국의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장례식 소식과 이 유언이 미국의 교회와 또 기독교 청년들에게 전해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면서 태평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의 한 알의 밀알됨을 통해 수많은 조선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많이 믿에게 있으면, 송승현의 미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할지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런 의미죠. 어우, 그냥 까불고 있어. 예수님, 그냥 불로 한 방에 다 끝장내버릴까요? 하고 마치 건달처럼 말만 하세요.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확 아우 확씩 드라마의 어떤 유행어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결심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게서는 평생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또 모욕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쪽에서 계속 모욕하고 괴롭히고, 스탠턴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의 외모 출신 이거 막 비하하면서 어휴 시골뜨기 고릴라 막 이러면서 조롱했던 사람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수많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신을 모욕했던 원수와 같은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 유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주위에서 아니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물었을 때 링컨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개인의 유익과 편함을 생각한다면 스탠턴을 멀리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보다 이 위기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스탠턴은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라를 살릴 적임자입니다. 결국 스탠턴은 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그의 침상 곁에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워있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링컨의 낮아짐이 정적의 영혼까지 살려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편안함과 유익의 그런 유혹들을 좀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써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병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거대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은 어둠이었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수많은 승객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선장은 서둘러 몇 안 되는 구명정을 띄워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탄 구명정에도 이미 정원이 다 차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물속에 있던 한 사람이 구명정의 가장자리를 탁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구명정에 먼저 타있던 몇몇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선장님, 더 이상 태우면 배가 뒤집어져야 안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 사람 손을 놓아야 됩니다. 밀쳐내세요. 이런 말들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배의 안전과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손을 놓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선장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좁고 불편해지더라도, 옷이 다 젖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배 구명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좁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올렸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제자들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그냥 불러 심판할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편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묵묵히 다른 마을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거절당하는 수치와 불편함쯤은 기꺼이 감수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유익의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일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영광과 대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세상 성공과 대접에 흔들리는 신앙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을 때 당시 로마에 촉망받는 귀족 가문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앞날에 보장되어 있던 부와 명예, 화려한 대저택과 사회적 신분이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시체 냄새가 나는 눅눅한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평생을 숨어 지나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던 청년은 결국 화려한 로마의 관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카타콤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훗날 고고학자들이 카타콤의 거칠고 어두운 돌벽에서 이 청년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저택은 내게 화려한 침대를 주었으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무덤굴은 내게 머리 둘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궁의 노예보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수많은 언어를 마스터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영국의 교계와 사회는 그 재능이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도에 도착한 후에는 그의 뛰어난 언어적 재능과 학문적 깊이가 알려지면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영국 왕립 포트 윌리엄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수의 직위는 엄청난 사회적 명예와 함께 평생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막대한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인도 선교의 재정이 늘 부족했던 캐리는 그 교수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안락함에 앉아서 안주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달 지급되는 엄청난 액수의 고액 연봉 중에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90% 이상의 모든 재정을 고스란히 선교회와 성경 번역 사역에 기부하셨다고 해요. 친구가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을 때 나는 이 직업은 그냥 부업일 뿐이야. 나는 내 사명은 선교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는 평생 엄청난 돈을 만졌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유익도 구하지 않았고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처럼 청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책 몇 권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하지요. 윌리엄 캐리처럼 세상이 주는 화려한 유익과 부유함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만 배설물처럼 흘려보내는 삶, 내 영혼의 진짜 신분은 오직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세이의 평생의 사명,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이의 평생의 사명,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진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처방만큼은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친구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자네나 나나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성공률은 20%밖에 되지 않고 자네의 성공률은 70%나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알려주시오. 그러자 친구가 답합니다.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만 나는 희망을 주고 있거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 이름은 하이드록시리아 H로 시작하고요. 온코빈 O로 시작하고요. 플래티늄 P로 시작하고요. 에토포사이드 E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인 경우가 많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 이름을 그대로 써서 처방하지만

나는 앞글자만 따서 이 이야기 당신의 희망 HOPE 호프가 될 것이라고 처방하거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일세.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캠필드의 책에 나오는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또 절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희망, 이 한 글자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C5 워십의 온 땅의 주인,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었고 똑같이 항암 처방을 했지만 한 의사는 그 약 네 개 중에서 첫 자 HOPE 이것을 처방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7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받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물정 1069 샵1069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호프, HOPE 이 한 단어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요. 희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제이 월십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사의 큰 은혜와 소망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셨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힘이 되는, 소망이 넘치는 찬송가예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듣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 박사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정신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요. 혼란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은 모습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거 또한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울싱어즈의 주님께 감사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이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범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Candy Christmas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녀나 김인식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자야 61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계기가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적으로나 또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우리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또 동포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은혜 나누셨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양한 일화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도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사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들,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알게 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이럴 때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북녘당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이 좋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북녘당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감청하거나 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북한의 군인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위부 분들이나,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을 직접 전하길 기다리고 계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오늘도 FM과 AM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방송 듣고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귀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신 탈북하신 신앙인분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과 북한 지역의 날씨, 이런 정보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셨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무서울 텐데, 잡히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지순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당신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만나보실게요.
1: 저는 이 교회라는 거 우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교회로 어도바 뒤에다 태워가지고서 교회, 조선적 교회를 갔는데 조선적 교회인지도 모르죠. 그래 갔는데 이런 철로 된 층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문 열고 턱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새빨간 주단을 쫙 알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들 가득 놨는데 저쪽 가운데 십자가가 그다란 게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빽 돌아서서 막 냅다 뗐지. 나는 날 죽일라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저 십자가라는 거는 죽은 사람 묘지 앞에다 세우는 거 아니면은 십자가 있는 데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뛰 달아났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층계를 대비 뛰 내려와서 그 마당 가로질러서 가 문을 열자니까 이 철문을 꼭 닫아놨는데 천상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망설임이 이러는데 뒤에서 조선말이 들리는 거. 아지매 아지매 아지매 여기 무서운데 아요 돌아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돌이다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그 후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여자 조선적 권사님인데 아지매 아지매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무서운데 아니라고 왜 가는 거고 아고 십자가 무서워서 난 간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니라고 들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야 말씨를 들어보니까 조선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그럽디다 그러면서 예, 내 조선 사람 맞습니다. 이러니까, 아, 올라가서 하는 게, 그래, 올라가서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 나를 데려갔던 한족은 뭐 어디 간지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 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온 지 지금 한 한 5개월 됐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두루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아, 우린 그런 거는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선 글로 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읽어보라는 게, 그래, 알겠다고 해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나는 세상 재밌다 재밌다.

진짜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글이라는 거 그 중국에 와서 저는 몇 개월이 지나더라 한 번도 조선 글이란 거 못 보고 조선 말이란 거 못 들어보던 게 지금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병이 있다 나니까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 사람이라 밥만 먹으면 계속 나 혼자 그 책을 봤어요. 아,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특히 자문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을 때다.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이런 말, 거기서 처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봤거든요. 와, 세상에 이 책에 그런 말이 있구나. 그때 나는 처음 너무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때로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밤낮으로 계속 읽고 그렇게 하고 그 조선족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그날 헤어질 때 저 한족 사람을 아는가가 안다는 게야. 그래서 그러면 저분은 저 사람한테다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여기 놀라오게 만들어 달라고, 나는 조선 말하는 사람 너무 그립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하더니 한족이 나를 실어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에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조선족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니까 할머니들이,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 대명 있는데 그분들이 내 사연을 듣더니 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탕 이만큼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은 월병 이만큼 갖다 주고 그 할머니들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고 그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교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보고 말했죠. 저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또 그 한족분하고도 또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필코 나는 한국 가리라. 한국 가리라. 나는 한국 가겠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분명히 한국이다. 여기는 아니다. 중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기 위한 계획을 많이 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있으신 분이 돼서 인도해서 그래 열방샘 교회에서 저를 구출을 했거든요. 열방샘 교회 그 뭐야 그 임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동북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기차 안에서랑 너무 무서워서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생각하면 심양이에요. 심양에 떡 내렸는데 심양에 내려서 그 역전 쫙 빠져 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이 한참 서서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손을 이렇게, 툭 치면서 빨리 가자며, 야, 쟤, 우리 조선 사람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우리는 뭐하고 살았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후에 무슨 그 책을 쓴 게 그 내 말하던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가고 싶던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3개월이라는 그 하나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어요. 진짜 제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게 그냥 열방샘 교회에서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래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정말 이게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한 탓이겠죠. 교회에 가도 그냥 안 입고 온 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아 자꾸 뭐 좀 버릇이 없이 노는 것도 저거 꼴 보기 싫고 그다음에 그 좀에 그 뭐 권사님들이 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별로 에이 그 뭐 입에 침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꼭꼭 마음만 들고 사람이 이게 교회에 가서 마음을 할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참 아 그 교회를 그저 억지로 정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7년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냥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러던 도중에 또 저한테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아들 하나 두고 온 게 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앓는다 뭐 브로커를 보냈는데 아들이 못 온다고 그래 왜 못 오는가 하니까 아들이 일어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담가에 들어서라도 데려오나 내 돈 부르는 것만큼 주겠다 그동안에 아들 데려오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병원에서 그때는 일당 병원 일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병원으로 살았죠. 이 서울 시내 안 댕겨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데려오자고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브로커를 보냈는데 세 번 네 번 그냥 아들 못 데려오는 게 마지막

0: 다섯 번째로 브로커를 보내니까 그 브로커가 하는 말이 아들이 이름 못 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간복수가 와서 이름 못 난다고. 근데 아들이 거기서 그 가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좀 보내주니까 우리 며느리란 애가 그걸 가지고 저 심파군이란 데 약초를 사러 갔는데 약초 사러 갔다가 거기서 남의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1년 만에 집으로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야 어제 금야일 안 데려오네. 금야일 한번 얼굴을 보겠다 어머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안 데리고 오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때 아이가 벌써 그 며느리가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집으로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야 아들이 그 심파군의 며느리 데리러 가면 이 며느리가 헐 숨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한번 나타 안 나고 하니까 그것도 성격이 급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없지. 어머니 없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던 애가 글쎄 술을 먹기 시작했겠죠. 내 짐작인데 그렇게 아까 간복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내 죽었어요.
1: 하나님을 알고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까지 오게 돼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셨을 텐데 또다시 맞이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 절망과 아픔, 죄책감.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우리 지선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간증의 내용을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또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내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간의 대제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으로 구조한 뒤 해상 무인전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군관 가족 사회에서 계급보다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국 거래처 신원 보고를 의무화하며 북중 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시티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으로 전체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48개 참가국 국기가 차례로 입장하며 축구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한국의 태극기도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는 노래 후반부에서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불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어를 알렸습니다. 이어 샤키라 등 세계적인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지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8만여 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은 파도타기 응원과 전통 모자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동 개최국이 각각 개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개막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4개국씩 12개 조로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와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처음 적용돼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미국은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 방어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지난해 말 열린 직전 NCG 회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빠졌던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역시 일본과의 확장 억제 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또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핵재래식 통합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와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NCG 보안 지침에도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란군의 공격으로 바다에 추락한 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면서 해상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해군은 이를 계기로 무인 함정을 실전 전력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국방수권 법안에 소형 무인 수상정의 획득과 운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해군은 무인 함정을 기존 함대 전력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5년 안에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해 80여 척의 무인 함정을 보유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을 거치면서 저비용 무인 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군은 고가의 유인 전력과 저비용 무인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인간의 존엄성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또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진정한 우정은 선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으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도 만나 의회 간 교류 확대와 재외동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를 대표해 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증언과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공식 사과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후 고노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일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일본 우경화 움직임과 역사 왜곡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에 나섰을 때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함께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군부대 배급소에서 군관 가족들이 식량 배급 순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배급 줄에 끼어들자 포병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과거 북한 군 내부에서는 정치부나 보위부처럼 영향력이 큰 부서에 속한 군관 가족들이 사실상 우위를 점해 다른 가족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제는 남편의 직위보다 가정의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돈이 있으면 정치부도 두렵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항의에 나선 가족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편의 계급과 직위가 가족의 지위로 연결되는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시장화 확산과 경제력 격차의 영향으로 기존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어느 부서 소속인지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무역에 참여하는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 거래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현장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역 일꾼들이 직접 중국 업체를 찾아 가격을 비교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래 상대의 신원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거래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부 중국 상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은 화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를 늘리고 있으며 거래 과정도 과거보다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무역 회복 과정에서 거래소를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이익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나친 보고와 승인 절차 때문에 거래 시기를
거래시

시기를 놓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자성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 18도, 평양 17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강계 26도, 자성 25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장현은 오전에

0: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31도, 개성 30도, 장현 2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겠는데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 그리고 무산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2도, 풍산과 무산 9도, 장진 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무산 20도, 장진 19도, 풍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0: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우리의 입술로 새어나오는 한숨과 눈물들 모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의 너 성결키 위해 찬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맘 가난한 사람 이 찬송과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매주 만나보는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믿었던 노아도 방주를 짓는 순종을 배웠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일곱 번이나 돌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방인이라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자기 전속 부관들이 이 나만이 뭐라 그런 건지, 야, 우리나라 강기 이스라엘 강보다 말고 내가 왜 여기가 나 우리나라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 나라 강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장군을 모시고 있던 부관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왜?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 안 나면은 그때 쳐들어가든지 엘리사를 때려 죽이든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어. 여섯 번 해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야, 이번에 안 나면 너 죽인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순종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참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난 교회 댕겨도 재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저는 안 한다. 찬양대도 아니 저는 노래할 줄 몰라서 안 한다 그런 사람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달라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안 줬으면은 5천 명 먹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다 내놨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은 본인의 의사에 강압과 협박 없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전략, 함부로 막 쓰지 말고 남은 거를 전략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어요. 먹다 남은 거 그냥 돼지나 갖다 주지.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고 그랬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북한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정말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에서 구해 주시는 천재이시고 우리한테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모두 이 길에서 다 함께 하느님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고향 우리 청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나쳐왔던, 거쳐왔던 중국의 곳곳에서 제3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정착 3개월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3개월이 접어드셨다고요, 선생님?
0: 네. 오늘까지 3개월입니다.
1: 이 3개월이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인 거죠?
0: 네.
1: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0: 저는 광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1: 광명시요?
0: 네.
1: 처음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0: 네.
1: 서울, 경기,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0: 두건대는 그래서 강명이 오게 되면 우선 첫째,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목사 선생님의 교회도 강명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탔겠습니다.
1: 선생님의 그 한국행을 같이 도와줬던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따님을 이곳으로 같이 이제 부르기 위해서 광명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0: 예.
1: 따님도 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건가요?
0: 아닙니다. 산 넘고 강 건너 그 험한 길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1: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0: 예.
1: 따님은 그럼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탈북 신분은 아닐 텐데요.
0: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가 엄마가 임신돼서 석 달 반 만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임신돼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출산했습니다.
1: 선생님이?
0: 나는 북한 사람이고 내가 친구입니다.
1: 아, 친구의 딸이에요?
0: 친구 딸인데 엄마가 자기는 남한에 가야 된다고 못 키우겠다고 남을 주라 하는 걸 제가 키웠습니다.
1: 아, 그럼 그 어머님은 먼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0: 예.
1: 만나셨어요?
0: 만났습니다.
1: 생모시잖아요.
0: 예.
1: 생모와의 따님과의 그런 만남도 상봉이 됐겠어요.
0: 네.
1: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두 분은?
0: 16년 만에 만났습니다.
1: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감히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데.
0: 저로서는 크게 대한민국에 그분이 온 것도 몰랐고 국정원에 오다 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아이 엄마니까 아이 보고 거짓말 쓸 수는 없었고 아이는 지금 현재까지 내가 엄마인 줄 알았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야기하다 나니까 엄마를 국정원에서 찾았고 둘이
1: 세상에.
0: 아마 진서전등도 다 했고 맞으니까 서로 면회도 했고 나도 만났고 그랬는데 난 나보다도 이 딸이가 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1: 아이가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0: 예, 아이가 정말인가 정말인가 따졌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어쨌든 반응은 없었지만 좀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말하기 싫어하고 아마 속은 좀 무슨 생각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생모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아이의 감정이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0: 남달랐지만 아이는 우리 둘이 사이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점으로 감정 표현은 좀 적게 됐을 것입니다.
1: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만
0: 예.
1: 거의 쓰는 거죠.
0: 예.
1: 그럼 중국인 신분인 거죠.
0: 실지는 북한에서 임신되어 온 아이고 아빠도 북한에 있는데
1: 네.
0: 중국에서 태어나다 나니까 중국 상극 아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상.
1: 국적은 중국인으로 예. 되어 있고.
0: 실지는 북한 아인데.
1: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광명이라는 우리 서울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내고 계신 거예요.
0: 예.
1: 그 딸아이가 처음에 이곳에 선생님이랑 같이 남한에 왔을 때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두 분의 그 감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야, 나는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것이 제일 첫째였고
1: 네.
0: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국정원의 분들이 정말 네타이를 다 메고 깨끗하게 한 분들이 우리한테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정말 잘 왔다고 할 때 뭐이랑 말할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친형제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잘 왔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눈물이 나왔고 난 아이 손을 붙잡으면서 나보다도 네가 정말 성공하는 길에 왔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정말 잘 왔구나. 엄마는 지금 나이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잘 봤다고 그래도 너는 조선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경 공부를 석 달 태국에서 하고 어느 어간에 아이가 내보다 성경 공부는 더 많이 했고 학교에 다니는데 기독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1: 아.
0: 열심히 다니고 정말 일요일 날에는

0: 남들이 학교도 안 가는 그 교회에 집에 왔다가도 11시면 그 기독교에 가서 자기가 참가해야 된다고 열심히 찾아갈 때 기특하고 정말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이 엄마는 나이 먹고 와서 큰 힘을 보탬을 못 주지만 이 자식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었고 감사하고 하느님께 우리가 계획 안에 이제 와서 우리를 이 계획 안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덕분에 믿음에 모든 걸 더 보답하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1: 정말 이곳에 오셨을 때 그렇게 처음 들었던 말처럼
0: 네.
1: 너무나 잘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완벽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따님과 이루어가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너무 기대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들 그리고 또 고향 땅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요. 청진은 어떤 곳이었는지 또 오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전에 함께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자매님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낯선 땅 가운데 그런 정착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간증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눌 수 있는 그날, 남과 북 사이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이 그 하나님의 때가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요. 서로에게 겨눈 것이 총구가 아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0: C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또 여름에 중턱으로 향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남산 둘레길을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한창 더워지기 전에 또 이곳저곳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늘은 고액인 것 같아요. 가격이
1: 맞습니다.
0: 나가는 내돈내산을 네.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31일 국내산 전기자전거 159만 9천 원의 마지막 할부 결제 금액 1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아, 이번 16만 원이 마지막 할부 금액으로 결제가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대표님, 할부라는 이 개념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1: 아, 제가 아실 때는 없었는데
0: 네.
1: 지금 요즘 카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기 자전거 하면 요즘 북한에도 지금 그 꽤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요즘 그 저 외국인들이 북한 그 평양이랑 관광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들이 지금 막 공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평양에도 전기 자전거 중국산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보다는 비교 안 되게 좀 기술력이 높은 거라서. 근데 159만 9천 원이면 그저 160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10개월로 이번에 할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번에 마지막 10개월 차 16만 원이 이제 결제된 거예요. 정확히는 1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결제 딱 되는 순간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네, 이거는.
0: 다 갚았다.
1: 완전 내 소유다, 이제 이거는.
0: 예. 이게 할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결제를.
1: 예, 열 달 동안 분할되되 이자가 붙지 않고 분할되는 거라서.
0: 무이자로.
1: 무이자로. 예, 무이자로 된 거죠.
0: 이게 이자가 조금씩 붙는 할부도 있는데 무이자로 받으셔서.
1: 아, 이건 또 전기자전거가 이벤트로 이제 무이자 10개월까지 되는 걸 제가 사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0: 참 행사가 있는 것도 많고
1: 네.
0: 국내산 여기가 그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라고 할까요?
1: 최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기업에서 사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이제 바꾸잖아요.
0: 네.
1: 근데 전기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은 진짜 이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국내산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 충전해서 가는 거리라든가 그게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지금 달립니다. 지금.
0: 근데 전기 자전거라고 했을 때 북녘에서도 조금은 상용화된 전기 자전거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이곳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 다르죠.
1: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자꾸 정전도 되기도 하고
0: 네.
1: 들어오는 전기가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넷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는 아주 그 정확한 제 용량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충전할 때 그 충전

0: 하는 이 배터리 자체도 또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 하면 사실 배터리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건데, 원래 배터리는 그 수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횟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게 되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안전 기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구매한 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이제 우리 그 국산, 한국산으로 잘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도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전기 자전거를 우리 한국산 배터리 말고 중국산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온도도 막이 경사 각도가 높잖아요. 그때도 이제 보면 벌써 파워가 다르거든요.
1: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1: 북한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0: 네.
1: 그런 여건이 안 될 뿐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거기는 이런 그렇죠.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0: 다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강물 자원은 충분히 많아요. 희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과학을 했잖아요. 생물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합류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물건이 나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 네.
0: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분들이 다 혼합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전 사회의 각 기술적인 수준이 다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과학기술 발전은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국가가 잘 산 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북한은 그런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보게 되면 다 몇천 달러 넘어가거든요. 막 네. 만 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연봉이. 예.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 배고파요. 완전히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1: 참, 이게 지척에 있는 곳이면서도 이런 데서 오는 간극도 너무 큰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내놓고는 출퇴근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1: 네.
0: 그때마다 타면서 대한민국도 자전거도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저는 그 출퇴근길 자체도 자동차 도로하고 완전 구별된, 정말 국가가 돈 투자해가지고 만든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자전거 도로를 탈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막 나와요.
1: 야, 자전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타시는 분들.
0: 맞아요. 건강상 운동을 하면서 하는 분도 꽤 많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을 중점으로 둬서 가로로 또 횡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아, 그리고 요즘 이거 TV로 보게 되면 유튜브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자전거 가지고 전 세계 일주합니다.
1: 아,
0: 난 세계 일주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한다니까요.
1: 또 이게 새삼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중국을 찍고 나서 들어오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0: 네.
1: 배를 타고
0: 들어오죠.
1: 비행기를
0: 맞습니다.
1: 타는데 그 일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육지로 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많이 하거든요.
0: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는 일인데
1: 네.
0: 저도 빨리 통일되면 저는 진짜 그때 자전거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볼 겁니다.
1: 서울에서 평양 찍고 양강도 찍고
0: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찍고 런던 찍고 하면서
1: 영상 다 찍어주세요, 대표님.
0: 예, 그래야죠.
1: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0: 아멘.
1: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다른 이제 동물치한 달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데 북한은 참 그런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술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함께 남과 북이 믿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네.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에서만 아침까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0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첫째,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고해요.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마를 사모하다가 병이 났잖아요.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제안했어요. 암논은 그의 말대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마를 자기 침실로 오게 한 뒤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미움이 사랑보다 더 커져 다마를 내쫓고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압살롬이 수치를 당한 누이 다마를 위로하고자 누이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압살롬은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오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위로도 아닙니다. 새로운 폭력의 시작이기에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지요. 왕의 딸로서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그녀가 처량하게 된 이 일은 역설적으로 축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암논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려고만 했어요. 아들 암논을 진정 사랑했다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 그를 돌이켜야 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해요. 이에 압살롬도 암논을 미워하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가서 분통이라도 터뜨렸다면 관계가 회복될 여지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사귀는 독한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살롬처럼 마음속에 쌓아두고만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둘째, 복수로 인한 불행을 낳습니다.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다윗과 암논, 압살롬에게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미움을 간직하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23절, 24절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라고 해요.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집요하게 간청해요. 결국 다윗은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이용되었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복수에도 이용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적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을 향한 사리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였겠습니까? 당하는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망치로 조개를 깨려고 하면 조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소금물에 담가두면 저절로 입을 열지요.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억압하거나 위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즉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간청에 못 이겨 해가 되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속에 오랫동안 품은 미움과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직장과 대학원에서의 훈련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장 생활 8년 차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저는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높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상사의 반복적인 확인은 부담으로 다가왔지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업무 보고를 마쳤음에도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왔고, 저는 퇴근 후 연락은 불편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기도하던 중 월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회 업무와 논문 일정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직장보다 더 까다로운 학회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작은 부당함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암논의 죄는 2년 동안 다뤄지지 않아 압살롬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간 제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된 지금 후배들을 보며 나만 옳다 여긴 치기 어린 제 모습이 떠올라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미움과 불편함을 묵혀두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받고자 날마다 큐티하며 적용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동료와 저의 의견이 다를 때 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직장, 가정,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8절에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고 명령해요. 모든 것을 치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암논은 마치 2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완전히 술에 취해 방심하지요.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벌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런 복수는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겉으로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큼 나이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사실 다윗의 죄에서 시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과 분노로 덮으려 할 때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치한 죄의 결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감춰진 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의 죄를 보며 다윗처럼 분노하면서도 정작 마땅한 훈육을 하지 않아 회개로 나아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0: 라는 척하며 복수의 칼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식구들과 지체들을 조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려 한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구속사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녹음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0: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게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명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해도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학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승리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온을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혼돈을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되고 그리고 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단절을 하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주 후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 후에 조율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면 그런 연주에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그리고 무언가 꿈을 꾸고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는 중요한 모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앙연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악수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동시에 오른손을 내밀어 그분에게 악수를 청했나 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그에게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주머니에 손 놓고 악수하지 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러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제 왼손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분에게 얼마나 큰 결례였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저의 잘못된 행동을 일러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분노를 쉽게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저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이오와 더메드리오입니다. 가이오는 이름 자체가 기쁨, 환희라는 뜻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칭찬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더메드리오.

0: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가이오에게 이 더메트리오의 선함을 본받으라 권면할 만큼 신앙과 행실에서 가장 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이두 사람 모두 귀감이 되고 박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또한 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디오 드레베입니다.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괴롭히며 도우려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아버립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큰 일을 할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잘못된 악수를 그 사람이 분노할 때 제가 따지고 소리쳤다면 함께 싸웠겠죠. 끝까지 미안함을 또 미안함을 이야기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누구를 더 인정했을까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사랑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돼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I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보은의 달 6월이 어느덧 중순입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 부르는 굿가를 지인이 보내준 유튜브로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분유하고 소란하기만 한 이 지구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우리도 하루하루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목청 높여 경배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부활의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계 있는 인생으로 또 죽음을 직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반드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또 6절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어제 본문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밑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땅에 살다가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잠자던 자들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썩어서 언젠가는 쇠약해질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부활이 일어나면 24절에는 마지막이다, 세상 끝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25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고 왕노릇을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망의 권세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게 사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썩고 영혼은 이제 있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육체만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건 귀신이죠. 근데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다, 이거는 좀비죠. 좀비.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사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 힘이 뭐냐? 사망 권세인 거죠. 사망 권세는 이 땅을 살면서 사망의 조짐을 자꾸 경험하게 하며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땅을 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탁 분리시키면서 아예 그냥 사망으로.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사망,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땅의 사망조차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사망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되죠. 사망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아주 큰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왜냐하면 그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최후의 부활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막 짓밟고 뭉그려뜨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 이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결국 몸의 부활의 소망까지를 포함하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 가운데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면은 이 좋은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살고 사는 동안 딱 한 번 기회인데 살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야 하신 것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심판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세례받으면 된다라고 하며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또 교회에서 막 비방을 하면서 야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래. 부활 같은 것도 이런 엉뚱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아니 당신들이 세례를 받는 건 뭐냐 이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세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으면 괜찮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자, 30절 말씀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던 이 고생담을 쫙 목록으로 써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건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고 자주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그 매를 맞는데 이 매를 맞는데 이 매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이 금속이나 짐승의 뼈 같은 거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해놨죠. 그래서 매를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아주 파여서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여러분 영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쓴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채찍이 진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끝에 금속 파편 같은 거 그리고 그 이제 짐승의 뼈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똑같이 고증에 따라 재현한 이 채찍을 갖고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주연 배우 카비젤이죠. 그걸 때리는데 이거를 신용을 내야 되는데 진짜 팍 때려가지고 쳤다가 이게 스쳐갔다는 게 맞았어. 카비젤이 진짜 막 전율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아악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연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파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겪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런 진짜 뼈 있는 채찍을 금속 조각이 있는 채찍을 이런 걸로 이제 나무 같은 거를 탁 때려가지고서 쳐서 확 긁어내면요. 이 나무 등껍질이 쫙쫙 벗겨집니다. 근데 이런 걸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게 다 너덜너덜해지면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막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맞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아이고, 엉덩불짝이 여러분, 이 곤장 맞으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죠. 이걸 맞고 사람 막, 뭐, 걷지도 못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다섯 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이 돌이 그냥 돌 한 번 던져가지고, 아야, 이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게 불경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다 짱돌 하나씩 두세 개씩 들고 와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이 막 날라와서 이게 맞아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5절에 세 번 파선하고 이건 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뭐를 만나든지 해서 배가 또 파도에 바다에서 완전히 파선 박살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그리고서 이제 가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가요. 뗏목에 의지해서 나무조각 의지해서 둥둥 떠다니며 에? 그리고서는 고생고생하면서 갔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 건너다가 또 죽을 뻔해 에? 또 강도의 위험 또 이제 산골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돈 내놔라 하고 또 동족의 위험 동족은 뭐냐 같은 유대인인데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이 도당이다 막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동족들이 머리끈 질끈 내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나오고요. 때로 바울이 감옥에 가기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 바다의 위험 바다를 늘 항해하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늘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고 지나가고만 나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 바울의 고생담, 고생담. 이렇게 고생,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이게 뭐냐? 날마다 진짜 죽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예수 앞에 자랑할 것,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지금도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산다는 거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와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몰아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이 폭도들 이들을 맹세로 비유한 이 맹수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막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막 싸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0: 다음에는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이 땅에서 실컷 나 좋은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이 방종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속지 말라. 부활 없고 이 땅의 끝이고 이왕 한번 사는 건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죄도 들키지 않으면서 몰래 다 하다가 죽어라. 죽고 나면 후회할 것도 없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완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고 이 땅에 참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유가 뭐냐?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때로는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뭐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더욱 든든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이 안타까워 불붙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들리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당당히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벅찬 소망으로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확신하기에 날마다 겪는 죽음도 기쁘게 자처하는 사도와 함께 가는 예배의 길이 즐겁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설레임을 안고 거저주신 한 주를 또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 즉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같은 사람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제사장임을 말씀을 합니다. 왜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인데 10장이 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오직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뿌림으로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휘장이나 아니면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짐승의 피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원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제도와 사람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믿음 때문에 다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마지막 13장, 이 13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뒷걸음질 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왜 연합해야 되느냐? 왜 연대해야 되느냐? 외적인 박해를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연대와 연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도의 근본적인 모습이 형제와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학대받고 고문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갇히지 않았다고 해서 안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문당하지 않고 내가 학대받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대, 이 연합의 띠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됩니다. 이 형제와의 연대와 연합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험한 시험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이 살아가는 남극은 영하 40도에서 50도고 바람이 부는데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영하 40도와 50도가 되는 이 혹한 가운데서 그리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가운데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 황제 펭귄인데, 그런데 이 펭귄들이 살아내요. 어떻게 살아내냐면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 밀착하여 허들, 그 허들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연구팀이 이 황제 펭귄들이 떼를 이루어 사는 내부의 온도를 재봤더니 밖에는 영하 40도, 50도인데 이 펭귄 무리의 안쪽의 온도가 영상 20도래요. 그리고 최고치는 37.5도, 펭귄의 체온과 같은 온도가 온도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리를 쳐서 30초에서 60초 단위로 이 펭귄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들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있는 애는 안쪽으로 나와서 이 아이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얼어 죽고 힘든 게 아니라 30초에 60초 간격으로 조금씩 이동하여 펭귄들이 모두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황제 펭귄의 이것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사회적 체온 조절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체온 조절.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갇히지 않았다고 해서 갇힌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 박해와 고문과 그리고 신앙적 변절에 앞에 있는 위기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의 삶의 모습이냐, 그것의 제1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이 영적인 혹한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눈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어깨를 감싸 안고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우리가 체험하고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제가 왜 앞에서 히브리서 전체를 여러분들과 같이 쭉 나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의 좋은 구절로서 은혜 받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경 기자가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로마서나 이 편지의 전체적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영적인 이 혼란과 무질서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가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함은 육체의 정결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빠지는 함정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우리의 욕망도 그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 말씀에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붙어있기를 소망한다면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돈이 곧 하나님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영원한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지난주 한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거는 주식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반대로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돈 문제와 연결돼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주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결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권고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들 가운데 주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위축되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고 자만하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돈은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의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믿음의 인도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인도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삶의 결말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믿음 때문에 핍박자들에게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고한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겉으로 생각하면 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지켜주는구나,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표면적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비록 고문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결말, 그들의 삶을 마치는 종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은 조사하라는 말입니다.

0: 그것을 잘 생각하여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영적 연대를 가지라. 이 영적 연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스스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영적이 혹한기에서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에 가면 루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후예들이 분파를 만들어서 지금도 루터교회라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교회는 형식은 천주교와 동일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학만 구별되어진 그런 분파인데, 이 루터교 목사님 중에서 예배와 예전을 전공하신 한 목사님이 어느 글에다 이렇게 쓴 걸 봤어요. 루터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기 어렵다. 루터교회에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대형교회다. 자기네 교회는 25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루터교회는 대형교회가 없는가? 왜 다른 교단은 1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많은데 루터교회는 왜 250명밖에 안 되는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루터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는데, 성찬식을 목사님이 성찬의 떡을 입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그때 자신은 성찬의 떡을 받는 성도와 함께 눈을 마주친대요. 그래서 그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성도의 눈빛과 낯빛을 보면서 이 성도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를 짐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의 교환과 낯빛을 보고 한 주간 심방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정한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쭉 내려가실 때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인사할 때 저는 여러분들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걸 직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다 예배 드리는데. 근데 아니죠. 영적인 연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대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온라인의 설교도 있고 또 수많은 기독교 방송의 설교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투박한 저의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연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시험과 혼란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기를 체험하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소,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생명수 샘교회 이종만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 땅에 복음 통일, 예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모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여 제사장 나라의 복과 장자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습입니다. 목사님,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했던 제임스 휘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아, 이 화가에게는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반려견 푸들이 한 마리 있었대요.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목이 아파갖고 이 강아지가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휘슬러는 수의사 대신에 당대 최고의 이비인후과 명의이자 친구였던 맥켄지 박사를 집으로 급히 불러서 아니, 강아지의 신체를 부탁했답니다.
1: 강아지 때문에요?
0: 이비인후과 의사.
1: 아, 네. 당대 최고의 이비인후과 네. 의사를?
0: 아, 당연히 휘슬러는 휘슬러가 아픈 줄 알고 놀래가지고 친구가 달려왔는데 강아지를 진찰하게 되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뭐 어쨌든 친구 체면은 정성껏 치료를 해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맥켄지 박사가 이번에는 휘슬러를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와달라고 불렀어요. 휘슬러 박사가 자기 그림을 사려는 줄 알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대요. 도착한 글을 보고 박사가 부탄자루를 딱 지어주면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휘슬러 잘 왔네. 내 병원 대문은 칠이 좀 벗겨졌는데 자네가 이 페인트 칠의 전문가 아니겠는가. 예쁘게 좀 칠해줄 수 있겠는가. 그랬다는 실제 있었던 예언합니다. 예. 의사를 데려다가 반려견을 고치게 한 친구에게 화가를 데려다가 문짝을 칠하게 했던 그 자리. 자리와 신분에 대한 태도로 이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1: 예. 네.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내 뜻대로 소중한 이웃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0: 네.
1: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 화가와 의사의 이야기처럼 네. 내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요 세상도 역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선한 품격을 나타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0: 아멘. 아멘.
1: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우리의 행실도 그 수준에 맞게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0: 네, 일상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1: 아멘.
0: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
0: 예, 월요일 출근길. 아, 좀 지친다. 또 어제 또 뭐 열정적으로 또 그 예배를 섬기신 분들 더 그러셨겠죠.
1: 어제 예. 또 열정적으로 예배 섬기신 이후에 네. 비가 갑자기 많이 온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몸이 뻐근하고
0: 아,
1: 월요일인데 몸이 뻐근하다 느끼실 분들도 있지만
0: 네.
1: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0: 네.
1: 우리 마음이 상쾌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주와 가족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좋은 아침 8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0: 네.
1: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0: 네.
1: 들어오셔서 채팅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뭘 참여하나요?
1: 참여하실 분들은 뭘 참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뭐 이야기.

0: 소소한 네. 일상의 이야기 네. 또 뭐 신청곡 뭐 네. 축하 사연
1: 그렇죠.
0: 뭐 그리고 만나
1: 네.
0: 만나 달라고 보내주시면
1: 그렇습니다.
0: 만나 보내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만나 필요하신 분들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받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듣고 싶은 사랑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은 그 일상 오늘 습복이죠.
0: 그렇습니다.
1: 습봉이 지난 주 우리 했다.
0: 했습니다.
1: 네, 습봉이. 습봉이 이야기 또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0714번님.
2: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조금은 한가롭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다녀오고 딸내미한테 보낼 택배 정리하고 여유롭게 식빵에 루꼴라 잼 바르고 토마토 같이 식사합니다. 모두 무더위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 보내세요.
1: 야.
2: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1: 네.
0: 아 루꼴라 잼 바르고 아침 식사 아주 기품 있게 하고 계시네요.
1: 세련된 우리 어머니.
0: 그렇습니다.
1: 예,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늘 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이유리, 황재나, 유정민, 엄마, 언니 만나주세요.
0: 만나주세요.
1: 9888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7087번님도요.
0: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가족들 만나주시고 믿음이 더욱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한영혼이라도 이 땅에 한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 하나님 만나서 기도드리고 예배로 전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3913번님 3924번님은요.
3: 지난주부터 오늘만을 두 손 모아 기다렸습니다.
1: 아.
3: 좋은 아침에 오늘부로 출격합니다. 네. 3914번님
1: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3: 네. 아 그렇군요. 매일같이 동행하던 일상의 루틴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소망을 품는 오늘이 작은 감사임을 느끼며 주님 오랜만에 고시원 생활에 고생하는 남편 최집사님 그리고 대학 기말고사에 임하는 우리 딸과 아들 꼭 만나주세요.
1: 아멘. 축복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 완성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VIP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스킷 드라마도 했는데 너무 내로웠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VIP분들을 위해서 예배 자리도 양보하고 엘리베이터도 양보하고 식당 줄도 양보했던 주일 예배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지.
0: 아.
1: 이날은 딱 우리 전도 초청자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죠.
0: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기존 교회 가족들은 계단으로.
1: 그죠. 그분들 기다리시다가 혹시 불편하실까 봐.
0: 예.
1: 식사 또 기다리시다가 안 먹고 그냥 가실까 봐. 다 우린 나중에. 그러니까.
0: 귀한 헌신과
1: 진짜 성김입니다. 말 그대로 VIP인 거죠.
0: 예. 예. 베리 임포턴트 퍼슨이죠. 매우 중요한 사람.
1: 그렇습니다.
0: 베리 임포턴트 퍼슨.
1: 네.
0: 예. 정확한 표현.
1: 아, 목사님의, 이런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0: 그럼요.
1: 영어 발음 굉장히 반갑고 고맙네요.
0: Very good English.
1: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전톡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잠시 후에 준비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한 권 한 단어도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가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자 이어드립니다.

0: 기상미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잠시 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조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0: 슬봉아, 이 애미는 떡이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아, 참. 그러한데 오늘 서당에서 가져온 통문을 보니 슬봉아, 네 학업 성취가 이리도.

0: 참담해가지고 낙지를 겨우 면한 수준이니 우리 가문의 풍문이 무너질까 예미해 가슴이 서늘하구나.
1: 어머니, 소자 억울하옵니다. 이번 학업에 부치는 소자의 나태함이나 자질의 부족이 결코 아니오라. 이것은 전적으로 가문의 부실한 식단이 가져온 인재라 사료되옵니다.
0: 식단? 밥상이 궁궁하여 학문이 막혔단 말이드냐?
1: 보시옵소서 어머니, 이 6월의 뙤약볕 아래서 태업을 이룰 선비의 기력과 총기를 유지하려면 맞짱이 기름진 고기 반찬과 육수가 비축되어야 하거늘 우리 집 밥상에는 오직 거친 보리밥과 멀건 아웃국이 다이지 않습니까? 소자의 입안에서 풀비린내가 진동을 하니 성현의 고결한 글자가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고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사옵니까?
0: 그래,
1: 명주 도포자락 하늘거리는 가진집 파고들은 매일 아침 밥상에 쇠고기 장조림을 올려 영양을 보충하니 학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이옵니다. 소자에게도 고기 반찬을 올려 기력을 보충해 주셔야 다음 시험에서는 장원급제를 논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0: 숙봉아.
1: 예? 어머니?
0: 내 말이 100번 옳다. 6월의 이 더위에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은 좋은 음식으로 원기를 도우며 학문에 정진하거늘 내 이 지독한 가난함 때문에 내 자식에게 고기 한 점, 기름진 반찬 한 접시 제대로 올려주지 못했구나. 네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래, 네 게으름 탓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하나, 자식의 육신 하나 온전히 보살피지 못하니 애미의 제로구나. 아, 그래, 맞다, 맞다.
1: 어머니, 소자가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오라.
0: 아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내가 장터에 나가 이 애미의 낡은 은비녀라도 전당 잡혀서 쇠고기 몇 근을 끊어오마. 그러니 숙봉아, 오늘은 야속한 이 애미를 용서하고 이 멀근 아홉국이라도 달게 마셔주지 않겠느냐. 아이고, 내 자식 애미가 미안하구나.
1: 어머니, 소자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자식이 되어 부모의 공궁함을 살피지 못하고 이 입에 즐거움만 탐하며 딱히 투정을 부렸단 말입니까? 소자, 이 청초한 아웃국이야말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담긴 최고의 사내진미임을 깨달았사옵니다. 오늘 밤은 어머니의 정성을 반찬 삼아 뼈가 부서져라 성현의 말씀을 외우겠사옵니다. 숙봉이 당장 공부합니다.
0: 오, 숙봉아, 네가 이리 철이 들었다니 이 애미의 오랜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참으로 기쁘다 우리 아들.
1: 하늘 천 땅지 거무련 누를 황. 그런데 어머니,
0: 그런데
1: 소자 방금 성현의 말씀을 독파하고자 하던 중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였사옵니다.
0: 근데 아직도 진도가 거기냐? 어떡하라고? 그래, 어쨌든 아들아, 무슨 난관이더냐?
1: 어머니께서 이 아웃국을 삼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실 때까지만 해도 소자의 심중은 굳건하였사오나 서챙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뇌수의 흐름이 급격히 정체되며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사옵니다. 이는 육신이 6월의 서기를 이기지 못하고 영양의 부재를 호소하는 신호가 분명하옵니다. 아까 내일 장터에 나가 비녀를 전당 잡히신다 하였사온데 어차피 처분하실 재물이라면 가문의 대업을 위해 그 은비녀를 소자에게 미리 주시면 어떠할는지요?
0: 비녀를? 지금 이밤중에 어찌하겠다는 말이 드냐?
1: 듣자 하니 저 아래 동막 주막에 야간에도 유생들의 원기 회복을 위한 특수한 약재를 넣은 우육과 백숙을 은밀히 조리한다 하옵니다. 은비녀를 미리 융통해 주시면 소자가 야밤을 틈타 냉큼 다녀와 육신의 갈증을 채우고 등불이 꺼질 때까지 밤새 학문을 독파하겠사옵니다.
0: 뭐시라?
1: 어머니, 떡칼은 왜 다시 주시는 것입니까? 어찌 눈빛이 그렇게 차가우신지. 어머니,
0: 내 이놈 거짓 눈물에 속아 내가 가문의 마지막 가산을 내게 내어줄 뻔했구나. 습붕이, 내 이놈 청년 고기 맛을 보고 싶다면 내일 장터에 갈 필요가 없느니라.
1: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시오?
0: 당장 책상 앞에 바르게 앉지 못할까? 오늘 당도해야 할 진도 단 한 장도 틀리지 않고 통째로 암송하지 못한다면 내일 내 놈의 종아리에 육혈이 낭자게 해줄 테니 어디 그 기운으로 장원 급제를 해보도록 하여라.
1: 아니옵니다 어머니.

0: 소자 가만히 생각해오니 이 현훈증은 학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뇌수로 분출된 현상이었사옵니다. 우유건 무슨, 소자는 이 청렴한 먹물 냄새를 유일한 양식으로 삼아 학문에 뼈를 묻게 싸웁니다. 습봉이 독서하옵니다.
1: 그래, 그래야지. 오늘의 습봉이는 뭐 목사님도 소화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예,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0: 이 강부인과 습봉이가 양쪽 다 거짓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뭐 이 거짓 눈물의 향연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1: 예, 아들 대학 한번 보내려면 거짓 눈물 정도는 좀 예 보여야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기생미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습봉전 오늘도 함께했는데요. 오늘의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기상미션 질문은요. 힘이 빠질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0: 아, 힘이 빠질 때 생각나는 음식.
1: 힘이 육체적으로 기운이 빠질 때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탁 떠오르는 아. 그런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0: 음식.
1: 예, 목사님은 뭐 고기죠?
0: 아, 저는 뭐
1: 어떤 상황이든
0: 사실 뭐 모든 고기를
1: 특별히 좋아하시는 고기가 있으십니까?
0: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1: 아, 정말?
0: 조금은 그런데 빨간 양념된 고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제가 워낙에 또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1: 그렇군요.
0: 좋아하다 보니
1: 고기의 맛을 진정 모르는 자이로구나. 고기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예, 다른 것들 첨가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느니라.
0: 저는 고기의 맛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맛을 사랑합니다.
1: 그러하군요. 네. 자, 오늘 기상미션 마음이 힘들 때, 기력이 빠질 때, 힘이 들 때, 힘 빠질 때 생각나는 음식.
0: 아~
1: 예, 어떤 추억의 음식들이 있어요.
0: 그렇죠. 예.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또 가족들과 함께 먹던 네. 이 음식.
1: 그렇습니다.
0: 어떤 것이 있으신지 나누어봅시다.
1: 네, 만나 말고 다른 것들 필요하신 분들.
0: 만나를 먹어본 적은 예. 없지만 저는 또 만나라 이름하는 식당이 또
1: 그렇죠.
0: 제가 좋아하는
1: 곳곳에,
0: 분식집이 또
1: 곳곳에
0: 있습니다.
1: 곳곳에 있죠.
0: 예.
1: 자, 샵9330 단문 50분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오늘은 치킨 상품권으로 한번 파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0: 네, 활짝 웃어요. 7071님, 강수미 PD 우는 연기는 안 어울려요. 예, 아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1: 아, 그런데 뒤에 예. 이거 칭찬이에요.
0: 뭐예요?
1: 평소에 워낙 잘 웃으셔서 그런가 봐요. 어.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예, 앞으로 더 많이 우는 인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울리니까, 아, 오늘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자, 오늘 힘 빠질 때 생각나는 음식 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남쪽 시골은요,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시원한 수박도 최고입니다. 역시나 집밥이 최고예요.
1: 아.
0: 맞아, 맞아. 예. 집밥이 최고라고 말씀 주셨고.
1: 예. 8860번님. 이맘때면 항상 엄마가 배추 겉절이를 아. 맛있게 해주셔서 먹었던 추억의 소울푸드예요. 얼마 전에 언니가 겉절이 해줘서 맛있게 먹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0: 네. 엄마가 해주셨던 겉절이.
1: 겉절이.
0: 이것도 김치 외에 이렇게 익은 거 싫어하신 분들은 예. 바로바로 또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1: 요즘은 예. 그리고 점점 이제 김장 많이 안 담그다 보니까 담 거도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겉절이를 평소에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0: 네. 엄마가 손맛이 딱 있는 겉절이.
1: 예.
0: 예. 3003번님.
2: 저는 간단하게 불닭볶음면이요. 자주 먹진 않지만 스트레스 날리기엔 자극적인 도파민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0: 예.
2: 먹고 나면 정신 차려지는 맛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0: 야, 저는 이거 절대 못 먹겠던데.
1: 아하.
0: 약간 젊은 분들이.
1: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0: 예. 저희가 가끔 그 방송사 식당에서 한 번씩 이벤트로 라면을 끓여 먹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1: 아 네. 의견이 갈리겠군요.
0: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해요. 매운 라면을
1: 아
0: 네. 매운 라면 좋아하고 우리는 슴슴한 라면.
1: 슴슴한 라면 좋아하시죠.
0: 한강 식당 원사님이 두 파로 나눠서 끓여야 돼.
1: 아하.
0: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이 바짝 차려지긴 할 것 같아요.
1: 예.
0: 그렇죠? 예. 7057번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방송은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혼자 웃는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기운 날까 하고 있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0: 진짜.
2: 암으로 아직 수술도 못하고 있는데 맛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맛있을까요? 아, 요 분께는 정말로 네. 우리가 좀 추천해드리면
0: 지혜가
2: 좋겠어요.
0: 필요할 것 같아요.
2: 입맛이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수술 전에 이렇게 몸을, 최대한 몸을 살려놓으려면
0: 네.
2: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0: 그리고 또, 근데 또 암 투병 중이시니까 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1: 예.
0: 예.
1: 근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도 먹는 게 좋다.
0: 아.
1: 와,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0: 네.
1: 잘 먹어서
0: 그렇지.
1: 뭐라도 먹어서 기운을 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요.
0: 네.
1: 정말 7057번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0: 네.
1: 추천해 주시면
0: 추천
1: 좋겠어요.
0: 좀
1: 여러분.
0: 해주시고 예, 오늘 아마 이렇게 방송 사연 듣다 보면 입맛이 싹 돌 것
1: 예.
0: 같아요. 예, 그렇지. 요즘에 이 장염 유행이더라고요.
1: 아하. 일주일째 장염이 와서 고생했는데 힘나는 데는 역시 고기래요. 단백질 고기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죠.
0: 와, 이분 보신탕, 삼계탕, 염소탕 좋아합니다. 여름에 먹으면 면역력이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7953번 취향이 아주
1: 아 예. 취향 확실하십니다.
0: 네.
1: 예.
0: 그렇지. 7311번님
2: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엄마표 누룽밥과 고기장조림이요. 어려서 아플 때마다 먹으면 신기하게 금방 났었는데
0: 그러니까.
2: 어디서도 그 맛을 못 찾네요.
0: 아 맞아 맞아. 진짜 그 참기름에 달달달달 그 밥 누룽 만들어가지고 그 물 넣어가지고 죽처럼 이렇게 먹는
1: 예.
0: 게 최고예요. 아플 때는 진짜.
1: 그거 그냥 장조림만 그러니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네. 그렇죠.
0: 저는 팥칼국수랍니다.
1: 아.
0: 특히 팥 국물이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저도 팥칼국수 되게 좋아합니다.
0: 진짜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1: 아 네. 맛있습니다.
0: 전 팥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진까지. 오.
1: 야, 아, 예, 우리 이걸 아까 그 707번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0: 그러니까요.

0: 우리 8849번님께서 바베큐입니다 하면서 바베큐 그렇지. 굽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1: 그러네요.
0: 입맛이 네. 확 도네요. 네. 아이고 배고파라.
1: 밥죽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해주신 음식이거든요. 3437번님. 예. 닭죽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0: 닭죽. 예. 닭죽은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별로 입맛에 돌지 않는데 닭죽에 소금 많이 넣고 먹으면 짭짤하니 맛있죠.
1: 그렇습니다.
0: 아, 입맛이 확 도네요, 갑자기.
1: 네. 저는 쑥국요. 오, 바지락 넣고 된장 풀어서 들깨가루 듬뿍 넣은 쑥국 먹으면 힘이 나는데 왜 제가 끓이면 그 맛이 천국에 계신 엄마가 끓여주신 그 맛이 안 날까요? 정말 아~ 엄마가 끓여준 쑥국이 먹고 싶습니다. 예, 누가 끓여주실 분? 여기 천안이에요. 예.
0: 쑥국. 그러니까 된장국인데 쑥을 넣은 된장국인
1: 네.
0: 거죠.
1: 거기다가 아~ 들깨가루. 들깨가루.
0: 아, 그럼 진짜 네. 이 쑥향 엄청 나겠네요.
1: 한참 먹었는데.
0: 맛있겠다.
1: 그렇죠. 예. 네. 그리고 4595번님도
0: 샬롬 기운 내는 음식 중에 최고는 전복 삼계탕이나 어. 장어를 먹고 기운 차렸어요.
1: 그렇구나.
0: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냉면도 좋아요.
1: 그치.
0: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 아. 힘내요.
1: 좋습니다. 저도 장어 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장어를 다 싫어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진짜 왜 그 가정주부가 뭐 저만을 위해서도 하기도 좀 그렇고
0: 아.
1: 또 장어 같은 걸 혼자 가서 먹기도 좀
0: 애매하죠. 근데 저는 장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힘이 나더라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맛으로 먹지 뭘 워낙에 평소에도 힘이 난 상태라서
1: 그렇지 아직은 몰라
0: 뭘 먹었을 때 더 힘이 나는 거는 못 네, 느껴봤어요.
1: 아직은 목사님의 그 연배에서는 몰라
0: 아,
1: 이런 마음
0: 그냥 맛있어서 네. 먹고 있습니다.
1: 0360번님
0: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을 즐겨 듣는 청주 예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 김형주 권사입니다. 습봉이와 권사님이셨어요. 그의 어머님의 꽁트는 하루에 활력을 풀어넣어줍니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원기 회복을 그렇게 연세 있으신 권사님 아니시네요. 시어머님께서 원기 회복을 위해 가끔 각종 야채를 넣어서 약재를 넣어서 삼계탕을 끓여주신답니다. 그 진한 국물은 흥 이루 말할 수 없이 진하답니다. 어머님의 진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음식이랍니다.
1: 그렇지. 우리 어머님의 진한 사랑이 있으니까 더 신나는.
0: 시어머님께서 며느리에게 삼계탕을
1: 그러니까,
0: 끓여주신다니. 그러니까요. 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1: 예. 저는요 열무 비빔밥이요. 제가 직접 담근 열무 김치에 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와 계란 후라이 넣고 비빈 비빔밥이 저를 기운돋게 합니다. 친정 오라버니가 제가 그래도 하늘나라 가신 엄마가 담그셨던 열무 맛을 가장 잘 냈다고 합니다.
0: 야.
1: 그렇구나. 친정 오빠가 야 우리 동생 엄마 우리 엄마 돌아가신 엄마 손맛을 제일 많이 닮았어
0: 야.
1: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오빠에게는 또 엄마 맛을 주는.
0: 예, 그러네요.
1: 예, 6882번님도요.
0: 몸의 기력과 마음이 힘들 때 즐겨 먹는 음식은 해신탕입니다. 닭과 전복과 문어가 들어가 있어서 먹고 나면 힘이 불끈 솟고 기운도 좋아지던데요. 임금님들의 보양식이 존귀한 저에게는 딱인가 봐요. 아, 우리가 또 존귀한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임금님이 먹던 거 먹는 거죠.
1: 예, 나이 들면서 식성도 참 많이 변하네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해주시던 아욱죽 먹고 싶어요.
0: 오.
1: 된장, 마른 새우 넣고 푹 끓여주셨던 건데 요즘 아이들은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것이고 물에 빠진 고기는 또 안 좋아해서 여름이와도 삼계탕을 안 한답니다.
0: 아.
1: 요새 애들은 치킨이 낫지.
0: 물에 빠진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예, 아이들이 좀 그래 아이들이.
0: 아, 근데
1: 네.
0: 저는 또 국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1: 뭔들 안 좋아하시겠어. 1440번님은요.
0: 순대국밥이요. 24살 때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한창 힘들 때 사촌 언니가 사준 순댓국밥이 어찌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찾게 되더라고요. 아, 순댓국밥
1: 그때는
0: 맛있겠네요.
1: 진짜 대학 졸업했으니까 체력이 딸렸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0: 네.
1: 네, 언니가 사준 순대국밥이
0: 아.
1: 그거 먹고 힘이 툭 난 거는 언니의 그 위로가 있었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래서 힘들면 순대국밥이 생각이 나신다.
0: 국밥은 또 언제나 정답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개인적인.
0: 네.
1: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0: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1: 예. 10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하셨던 짭짤한 된장찌개에 열무김치 비벼 먹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0: 아.
1: 그치 여름에는 된장 열무김치 이렇게 비벼가지고
0: 그렇죠.
1: 참 생각이
0: 많이 먹죠.
1: 나죠. 그러네요.
0: 이 된장찌개 네. 그 짭짤하게 해서 비벼 먹는 너무
1: 아,
0: 맛있죠.
1: 오늘 다 엄마가 해주셨던 모든 음식이 그립습니다.
0: 아.
1: 그때

0: 뭐 짜네 어쩌네 막 툴툴툴툴 거리면서 먹었는데 지금 진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예. 어머니의 그런 반찬들 생각나는 날이네요. 예.
1: 오늘 5552번님도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급성신유신염으로 열흘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입맛이 안 돌아오네요. 아유, 항생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0: 그러니까.
1: 아 오늘 여러분 정말 사명감 가지고 맛있는 거

0: 있었어요. 네. 아파서 뭘 못하겠다 이런 거 공감 못했었는데 제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되니까 그동안 내가 막말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1: 아, 그런 날이 있군요.
0: 야, 니네 아프다고 뭘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었는데 어우, 미안해지더라고요.
1: 목사님도 입맛이 끊긴 날이.
0: 입맛이 끊겼었어요.
1: 모든 분들이 오늘 정말 주의 은혜로 입맛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저는 유방암 수술하고 매운 쪽갈비. 쪽갈비찜 먹고 입맛 살렸다고요. 아. 여호와 아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맛 예. 없으시다는 우리 아까 성도님.
1: 약간 예. 매콤한 게 입맛을 확 살려주잖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성경일독 캠페인 시즌5 한 권 한 단어 함께 갑니다. 오늘 어디죠, 목사님?
1: 오늘은 이사야서. 드디어 이제 예언서 들어갑니다.
0: 예, 한 단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사야 한 단어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66장의 엄청나게 긴 분량뿐 아니라 네.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0: 맞아, 맞아.
1: 이사야는요, 예언서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다룰 뿐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서 이사야서를 뭐 한 단어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물론 뭐 다 들어가요. 이사야서에는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은 구원이 일단 있죠.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인 동시에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또 구원은 뭐 모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예언서들 중에서 이사야서의 독특한 점.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거의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이사야의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단어 후보로 거룩을 들 수 있습니다. 거룩. 네. 왜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굉장히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표현해요. 거룩하시니. 그리고 이사야가 6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소명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이사야서의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기본 골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우리로 따지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절. 네. 유다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남유다가 뭔가 휘청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점과 이사야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게 6장에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소명기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가장 강조되는 표현은요, 스랍들이 천양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한 단어를 막 반복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네. 만군의 여호와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범죄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사야서 구조를 나눌 때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한다면 거룩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반응도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봤구나라고 하면서 한탄하거든요. 그렇게 거룩은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룩이 주제로 하는 다른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것도 후보이고
1: 네.
0: 그러면 또 이제 이사야서에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이사야서에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또 한 단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1: 그렇죠.
0: 이사야서는요, 구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 무엇보다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그가 이 모든 죄를 대신 쥐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사야서는요, 그가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 메시아의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구약에서 네. 예언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네. 이사야서를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의 별명으로 제5복음서다라고도 불러요.
1: 네.
0: 그 제5복음서라는 건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담은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1: 네.
0: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책인 거죠. 근데 이사야서가 또 하나의 복음서다. 구약에 있는 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야서는 예수님 중심의 메시아 중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후보인 이유는 사실은 물론 이사야서의 구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사야서의 워낙 방대한 분량 가운데
1: 네.
0: 또 이 메시아 예언 외에도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아, 이걸 메시아 예언이 아닌 부분이 또 너무 많아서
1: 네.
0: 이사야서 전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한다면
1: 네.
0: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사야서 전체를 한 단어로 하면 축소판.
1: 성경의 축소판.
0: 그렇죠.
1: 오,
0: 이사야서
1: 예.
0: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축소판입니다.
1: 네.
0: 일단 권수 자체가 성경 66권의 구조를 이사야서가 66장의 구조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 예.
0: 이걸 의도해서 만든 책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이 이 만

0: 만들어졌을 때 66장이 이렇게 처음에 이사야서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신약이 없을 그러니까, 때예요.
1: 66권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0: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 그러네.
0: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섭리라고 볼 수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사야서는 놀랍게 신약을 반영하면서 66장 구조 더더군다나 이 66장이 39장과 27장으로
1: 네.
0: 전반부 39장이 심판의 예언, 후반부 27장이 회복의 예언으로
1: 와.
0: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확하게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게 된단
1: 야,
0: 말이죠.
1: 진짜 축소판이네요.
0: 축소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소판에서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고 복음서가 구약인데 신약까지 포함한 축소판으로
1: 와.
0: 복음서가 들어있는 것 같은
1: 네.
0: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읽을 때 아, 우리가 마치 구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읽는 것 같은 마음으로
1: 네.
0: 성경 전체의 축소판 이사야서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이사야 축소판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또 한번 성경 읽고 예 49장 27장 이렇게 한번 나눠서 읽어보시고
0: 49장 27장이 되면 이제 2단의 성경이 되는 거죠.
1: 아, 예,
0: 39장인데 성경에 덧붙이면 안 되거든요.
1: 네네.
0: 이제 감히 성경에 덧붙이는 자 예, 사이비가 됩니다.
1: 예, 그런 걸 잘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셔도 또 또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예. 월요일 아침 오늘 좀 바쁘게 왔어요, 목사님.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운나는 음식들이 아주 많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약속의 노트 말씀은요.
0: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 아멘.
0: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1: 네.
0: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 부족해 보여도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1: 아멘.
0: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 얻어 누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 카드도 너무 아름답죠.
0: 아, 요 이미지가
1: 네.
0: 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네. 이미지화할 수 있을까? 우리 작가님 정말 대단하다
1: 예.
0: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어떤 이미지인지 안 가르쳐드립니다. 요거는 받아보셔야
1: 필요하신
0: 돼요.
1: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으로 만나 남겨놓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0: 아멘.
1: 아멘. 목사님 오늘 사연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이 입맛이 돌아와야 되시는 분들
0: 예.
1: 중심으로 뽑았어요. 오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 분입니다.
0: 5225552번님
1: 네.
0: 그리고 7057번님 그리고 6027번님
1: 네, 세 분께 저희가 치킨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치킨 맛있게 드시고
1: 네.
0: 건강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자, 저희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영문 밖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도 떡 이야기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보면 우와 기적이다, 떡이 이렇게 많아졌대, 기적 자체로 놀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서 놀라운데 도대체 어떻게 떡이 늘어난 거야?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손에서 막 부풀어 난 거야? 아니면 떡을 떼어주니까 또 늘어난 거야? 아니면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가다가 늘어난 거야?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제자들을 통해 나눠줬더니 장정만 5천명. 어마어마한 거죠. 장정만 5천명이면 아이들과 여인들.

수치까지 하면 만 명, 만 오천 명,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엄청난 인파를 딱 그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 이호로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시큰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게 됐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자체로. 야, 참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떡이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떡 이면에 훨씬 깊은 의미의 떡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 단순히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 너머에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13절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처음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모든 이 관문, 모든 이 역사의 첫 출발이 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들으셨길래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뭘 들었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이죠. 앞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뭘 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세계의 감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이 헤롯을 통해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음을 당했죠.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하고 잘 묻어주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저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마침내 참수당하여 그 사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13절에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따로 갔다라는 건 홀로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 빈들, 에레모스인데 광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를 가시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러, 그러니까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사역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광야에 가셔서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하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또다시 결단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따로 홀로 분리되어 어디로 갔냐? 홀로 빈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에 새로운 방향전환이 있음을 직감하시고, 왜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에 왔죠. 그럼 그의 마지막 죽음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지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도 이제 장차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모든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중심을 새롭게 붙들기 위해 홀로 빈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뭐 추천도 듣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최종적인 결정 이전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급하게 결단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 홀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때로는 그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마음의 결단이 안 될 때가 있죠. 왜?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 커서. 십자가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셨고 이 일을 위해 오셨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얘기를 예비하는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는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순서가 이제 때가 오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압니다. 아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거 그냥 이전처럼 평소에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하고 결정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혼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저녁에라도 이른 아침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홀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실 때 근데 이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무리들이 13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 그리고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이제 원했던 사람들이 한두 고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 빈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자 가자 소문을 내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빈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작은 무리가 아니라 어떤 무리예요?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 compassion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compassion. compassion은 come 하면 together, 함께. passion 하면은 고통당하다.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고통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함께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가장 깊은 마음속,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길 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스플랑크 니저마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스플랑크 니저마이,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러죠.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기 잠깐 펴시고 뒤로 마가복음 6장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누가 없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맵니다. 양은요 시력이 안 좋거든요. 소리는 예민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하다가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그러다가 누가 엉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절로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잘 못 잡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약하죠. 이리가 노리고 있다가 확 잡아먹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는 진짜 참 목자가 필요함을 아셨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뭐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자는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단순히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의 부정한 자로 격리가 되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에는 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가장자리로 점점 밀려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보시면 중풍병자, 열두 해 동안 혈루증 앓던 자, 귀신 들려 넘어져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로는 거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죽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붙들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몸부림을 치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든 광야까지 걸어서 걸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끊어질 듯 아팠어요. 목자 없는 양들,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들을 사랑하사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고쳐주다 보니 날이 새는 거죠. 고쳐주다 보니 해가 저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만 고쳐줘서는 안 되죠. 병만 고쳐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병 고치고 결국은 뭘 고침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고 심령의 고침을 받아야 구원을 얻죠. 급한 대로 병을 고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해결해 줘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건 이 목자 없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그래요. 자, 이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며 고쳐주는데 날이 저뭅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아멘. 자, 제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요 광야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해도 저가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다 해산시키시고요 가서 그냥 알아서 좀 먹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항상 이 예수님께 가져오는 걸 보면 이 보고 자체가 이렇게 좋고 긍정적이고 기쁜 보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얘기하죠?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세례요한의 죽음과 절망을 보고하죠. 그 다음 이 제자들은 와서 뭘 보고합니까? 떡 없고요. 날 저가고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흩으세요. 해산시키세요. 부족함과 해산을 요청하는 보고였죠. 뭐 합리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보고를 듣고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갈 것 없다. 누가 줘요? 너희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건데 실제로 주는 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라고 그러죠. 이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성취하신 후에 이 소식을 실제로 나눠주는 건 제자들이어야 한다고 암시하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반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러죠. 뿐이니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5천명 장정만 5천명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한다.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뿐인 이거밖에 없는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누구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라. 부족한 것, 한계 있는 보고, 절망의 소식, 얼마 없는 떡, 이거 다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예수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누구에게 하려면, 주께 하려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람들을 무리를 앉혔습니다. 잔디 위에 탁 앉게. 흥분하지 말아라. 앉혀라. 앉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축사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bless라고 나오는데 축복하신 거죠. 축복하고 감사하신 거죠. 그리고 떡을 어떻게 해요? 떼요. 떼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무리에게 가서 주신 거죠. 어떻게 떡이 불어났는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가지사,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요, 그 다음에 주심해, 주심해. 여러분 이 표현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 찢어 온 인류를 위해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성만찬에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해요? 가지사 밑줄 축복하시고 밑줄 떼어 밑줄 뗀다는 건 자기 몸 생명을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찢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찬은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성찬의 그림자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성찬, 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뭔가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이 떼어주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떡이 오병이어에서 상징적으로 떼어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떼어 나누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0: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장차 어디서 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 이제 영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말합니다.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자,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죠? 자, 영문 밖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성읍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 밖은 사람이 살지 않죠? 성 밖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영문 밖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실제로 어디로 가셨느냐?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험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빈들은 좀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빈들이죠. 빈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떼어 나눠주셨죠. 사실 이것은 그 근원으로 가면 출애굽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떼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이 만나가 예고편으로 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나는 자신이고 생명의 만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떼어주겠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선언하신 건데 언제 이후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결단을 하신 것이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서 무리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생명의 떡, 이 복음의 떡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이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게 온 생명의 떡을 먹은 결과가 어떠냐?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딱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먹이고도 채우고도 남는 결국 온 세상을 풍성하게 나누어줄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요한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결단하셨죠. 그런데 그 현장에 큰 무리들이 당장 눈앞에 질병과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제 내 생명을 내어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며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모든 것 배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면서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도 보시죠. 여러분, 이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견디며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대 그냥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고 내 이웃에게 임하였는가를 바라보며 기꺼이 나도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국에 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상처가 깊으면 낫는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깊이만큼 애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하는 것은 폭력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에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의 크기만큼 슬픔의 크기만큼 울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이 되고 곁을 지켜준 이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섬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

0: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동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안 다니셨어도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형제들을 다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꾸준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고 대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2: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박은숙 사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또 어떻게 사모가 되셨을까요?
1: 고3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성령부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2: 박은숙 사모님은 6남매를 키우셨는데 모두 어린이 합창단을 시키셨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의 헌신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안무 선생님 꾸준히 이렇게 해오시고 또 저희 지휘자 선생님도 단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교사가 되셔서도 이제 이렇게 헌신하시고 트레이너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적이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그 안에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마음속에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아이들의 영성과 품성 또 실력이 자라고 커지지요.
1: 저희 아이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다니면서 굉장히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항상 합창단 찬양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은 무대에 서게 되고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박은숙 사모님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자녀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많이 보내주세요. 자신 있게 권합니다.
1: 어린이 합창단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3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여럿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선배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회성도 길러지고 매 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아이들 시기 때 합창단에 보내면 정말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우리 아이들 중요한 시기 때 어린이 합창단에 꼭 보내서 찬양 선교사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는요 어렸을 때는 신우들이 유치원을 하고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키워주셨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만났던 자모님이셨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6명을 다 학원을 그 원장님이 다 그냥 키워주셨어요. 공부를 다 가르쳐주셨고 또 크면서는 대안학교 또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 부흥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포장마차 하시는 권사님은 저희

0: 교회 앞에서 하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간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1: 박은숙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듯 저희 극동방송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위해 기도하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전화 주시겠습니까? 061-650-3800, 061-650-3800번입니다.

0: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항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박은숙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편의 사랑, 박은숙 사모님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0: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입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육남매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을 시키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박은숙 사모님처럼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50원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공영방송과 함께 중국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 장로교회에서 2026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선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이슬교회에서 6월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천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장자권 말씀 부흥 집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감리교회와 구질스토어 유성점과 둔산점이 협력하여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고 가전과 도서, 의류 등 깨끗한 물품을 기증받아서 재판매하며 판매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질스토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 위치한 바울선교센터에서 2026 제11회 선교 전주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주제로 하은영 선교사와 최옥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멘토코칭이 6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존경받는 멘토코치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성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멘토코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산업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실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대전시 이루미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김현지 이사장을 초청해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취득과정과 AI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대전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은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0: 어떤 말씀인데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 그러니까 은사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 뭐 직분은 우리를 위한, 이 나 자신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방향은 언제나 타인을,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0: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눈이 코보다 더 중요하거나 발이 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다른 부위를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게 모든 지체가 함께,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겠죠.
0: 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가장 뿌듯할 때가 바로 서로 잘 챙겨주고 사이좋게 지낼 때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라고 공동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채워주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1: 아멘. 네,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을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사나 재능